0: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 213-383-3838 213-383-3838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6: 어제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항공교통관제통신망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뉴욕과 필라델피아 공항을 시작으로 뉴욕 JFK와 라과디아 공항까지 지상대기 명령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보스턴 로건공항에도 여파가 미쳤습니다. 미 전역에서 5,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뉴욕 지역에서만 약 1,200편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부 항공편은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이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과 맞물려 각국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뉴욕으로 집결하는 시점에 발생해 혼란이 더욱 컸습니다. FAA는 통신 시스템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정확한 장애 원인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7: 화랑청소년재단이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해 올림픽 블러버드를 행진합니다. 박윤숙 총재가 이끄는 화랑청소년재단은 2006년부터 매년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해온 청소년 리더십 단체입니다. 올해도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행진에 나서며 가족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 정의사랑, 평화사랑을 상징하는 깃발과 배너를 들고 거리를 걷습니다. 이번 행진에서는 사물놀이와 난타 공연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은 신라 화랑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랑 5개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2006년 LA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 18개국 68개 지부에서 7,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 활동 중 하나는 개안수술 지원 사업으로 각 지부 학생들이 직접 모은 기금으로 매년 전 세계 2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과테말라에서 의료봉사를 마쳤으며 10월 19일에는 에콰도르를 방문해 개안수술 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내 9개 주 35개 지부가 동시에 선거 캠페인을 펼치며 청소년 예비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독려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에서 열립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쉐리프국 부국장을 지낸 릭 성 씨가 중범 뇌물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성 씨는 로리 스미스 전 국장 재임 시절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쉐리프국이 발급하는 총기 휴대어 가증을 이용해 불법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애플로부터 아이패드 200대를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세노세 샤크스 홈구장인 SAP 센터의 고급 스위트룸과 티켓을 스미스 전 국장과 지인들에게 제공받는 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기 휴대어 가증은 쉐리프국이 민간인에게 발급하는 권한으로 이를 사적 이익과 교환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성 씨는 캘리포니아 경찰관 자격을 영구 반납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실형은 면하게 됐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이 스미스 전 국장과 관련된 8년에 걸친 부패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전직 국장 한 명에서 시작해 부국장급 고위 간부의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며 쉐리프국 내부 비리의 규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0: 홍명보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7월 수사위에 착수해 2년간의 수사 끝에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및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사회 심의 안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명보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다만 홍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임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심야에 빵집에서 만나 졸속 면접을 봤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3: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마지막 결정도 회장님한테는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2: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몽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5: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마치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 안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축구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요청했다는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홍전 감독에 대해서도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정전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속인 사실도 없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7: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올해로 53번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다음 달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입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지난 1974년 이민 초창기부터 이어져온 행사로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민 1세대가 일궈온 터전 위에서 2세와 3세차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중국, 일본, 티베트, 멕시코 등 여러 커뮤니티도 행진에 동참해 다문화 교류의 장을 펼칩니다. 사물놀이와 전통무용을 비롯해 LA 경찰국 모터사이클 묘기 행진과 LA 소방국 행렬 대규모 태권도 시범단 고교연합 마칭밴드 해병대 행렬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주관하며 참가 문의는 한국일보 사업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10월 3일 오후 3시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53번째 코리안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란 람단이 뉴욕시장과 1시간 30분간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날선 언사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람단이 시장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고 람단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선 것입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와의 갈등 속에 이민 단속과 예산 삭감 문제로 오랜 긴장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회담이 그 갈등의 봉합을 시도한 자리인지 아니면 각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만남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도 현재까지 제한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의 시장과 대통령이 극한 대립 끝에 한자리에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만남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아시안 이민자 추방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통계에 따르면 아시안 이민자 추방 건수가 이전 대비 1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국적자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이민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의 미국 비이민 비자 발급은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감소는 미국 입국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강화된 이민 단속이 합법적인 방문과 체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민 정책의 변화가 단속 현장을 넘어 비자 신청 단계까지 파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청와대는 오늘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추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재청했으나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추천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청와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이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어젯밤 새벽 LA 한인타운 버몬트 에비뉴의 한식 전문점 보글보글이 방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께 누군가 식당 정문 바깥쪽에 유류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습니다. 불은 식당 내부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목격된 노숙자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화는 단순 기물 파손을 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LA 일대에서는 최근 노숙자 관련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상가 밀집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버몬트 에비뉴 일대는 식당과 소규모 상점이 밀집한 상업지구로 야간 취약 시간대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용의자 추적과 함께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의 한 마리나에서 남성이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헌팅턴 하버 마리나에서 한 남성이 퍼그종 소형견을 목줄로 들어올려 어깨에 걸치고 개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장면은 코로나 시에 본사를 둔 원격 보안 모니터링 업체 시큐어텔의 대표 스티브 트립이 운영하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트립 대표는 영상에서 남성이 개를 최소 두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개는 혀를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포착됐고 남성은 개를 철문에 묶어놓았습니다. 트립 대표는 남성이 손을 핥는 행동 등을 근거로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헌팅턴 비치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을 데저트 핫스프링스 출신 32살 윌리엄 케네스 슬로컴으로 확인했으며 동물학대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개는 오렌지 카운티 동물보호소로 인계됐으며 현재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덴버 에비뉴 7000번대 블록에 위치한 프로그레시브 홈 포 더 엘더리로 오전 11시 직전 로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 시설의 청소부로 근무하던 60대 남성으로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권총을 꺼내 동료 직원 3명에게 발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60대 남성 1명과 40대 여성 1명, 그리고 70대 여성 1명으로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이며 나머지 2명은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두 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로비에서 총상을 입은 피해자 3명을 발견했으며 이후 활동 중인 총격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격상에 대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 마크 레이나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건물 다른 구역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각자의 방에 대피해 있었으며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활동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한 모기 매개 질환으로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모기 활동이 절정에 달합니다. 샌 가브리엘 밸리 모기 및 해충 방제국 책임자 제이슨 파네드는 올해 바이러스 활동이 평년보다 높아 강화된 감시와 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조류의 피를 빤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감염자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5명 중 1명꼴로 발열과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을 경험합니다. 특히 감염자 150명 중 1명은 고열과 근육마비 같은 중증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현재 예방 백신도 특별한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DET 성분이 포함된 EPA 승인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수영장과 스파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약 40분간 연설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를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서방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역설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주장에 미국은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번 연설로도 해소되지 않은 셈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 뉴욕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늘리는 현 국면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3: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이 대통령이 내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죠?
14: 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힌다는 계획인데요.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뉴욕에 모이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대미 투자, 호르무즈 파병 등 미국과 현안이 산적한 만큼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12: 예, 이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의 교환을 언급했다고요?
14: 네, 이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지속해서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두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입니다.
11: 민중기 특검팀과 김건희 씨 측이 오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나란히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무죄로 나와야 할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유죄 부분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민중기 특검팀은 명품 시계 수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쉽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13: 김건희 씨 측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5: 항소심 주문을 듣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김건희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는데도 실망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걸 받아들이기 어렵단 겁니다.
16: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우리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15: 일단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죄로 나와야 할 혐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유죄 부분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7: 청탁의 기초에서 무언가 자리나 이권을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15: 결국 매건매직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3심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항고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1: 공천 헌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며칠 앞두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검찰은 강선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경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1억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진행됩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19: 보석으로 풀려난 무소속 강선호 의원은 다소 밝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0: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19: 강선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있던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보석도 인용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차에 황급히 몸을 실었습니다.
21: 저 오늘 석방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19: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2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2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6: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27: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26: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7: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28: 융자나라, 좋은 나라.
2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점심 뉴스 끝자락에서 귀를 확 잡는 소식입니다. LA의 세명소 루카스 박물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1: 선배님, 이건 그냥 박물관이 아니죠. 조지 루카스가 오래 붙든 큰 프로젝트예요. 오늘은 왜 사람들이 몰리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뭐부터 보면 되는지 바로 풀어드릴게요.
0: 점심 뉴스 끝자락에서 귀를 확 잡는 소식입니다. LA의 세명소 루카스 박물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1: 선배님, 이건 그냥 박물관이 아니죠. 조지 루카스가 오래 붙든 큰 프로젝트예요. 오늘은 왜 사람들이 몰리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뭐부터 보면 되는지 바로 풀어드릴게요.
0: 재현의 배경체크 조지 루카스는 영화만 만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림과 만화, 그리고 영화 속 이미지까지 이야기를 보여주는 예술을 오래 모아왔고요. 여러 도시를 거친 끝에 LA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려 10수년을 끌어온 꿈이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스타워즈 전시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그림으로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보는 곳이에요. 물론 스타워즈 팬이라면 반가운 소품과 장면도 만날 수 있고요.
0: 저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그 뒤에 숨은 그림과 구상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자료를 책에서나 봤거든요.
1: 저는 방문 전에 스마트폰으로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부터 열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보고 싶은 전시를 골라두고 입장 시간도 미리 확인하면 훨씬 편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시 이름을 눌러보면 작품 설명도 쉽게 볼 수 있어요.
0: 작품 앞에서 설명을 다 읽으려 하지 말고요.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골라서 왜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지만 생각해봐도 충분하겠네요.
1: 맞습니다. 오늘은 점심 먹고 스마트폰으로 루카스 박물관 전시 목록부터 살펴보세요. 이건 나도 하겠다 싶은 첫 공부가 될 겁니다.
0: 10주년을 준비한 조지 루카스의 큰 문화 프로젝트가 드디어 오늘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스타워즈 창시자가 만든 곳이라고 해서 영화 소품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릅니다.
1: 맞습니다, 선배님. 이곳은 그림과 만화부터 영화 속 장면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미지로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스타워즈를 좋아하지 않아도 볼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0: 저는 예전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포스터 한 장에도 마음이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미지의 힘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곳이라니 꽤 설렙니다.
1: 다만 저는요, 거창하게 다 보겠다고 마음먹기보다 관심 가는 전시 하나만 골라 천천히 보시길 권해드려요. 입장 전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방문 가능 시간과 표를 확인하시고요.
0: 스마트폰으로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겠군요. 검색창에 루카스 박물관을 입력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1: 거기서 방문 안내를 누르고 전시 소개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루카스 박물관에서 영화보다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먼저 볼 곳을 쉽게 골라줘. 이게 바로 오늘의 인공지능 공부예요.
0: 지수의 생활 번역 인공지능은 어려운 비서가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걸 대신 정리해주는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단정적인 답은 그대로 믿지 마시고 공식 안내와 한번 비교하세요. 오늘은 점심 드시면서 관심 가는 전시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죠.
0: 그런데 지수 씨,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박물관 소식도 좋지만 AI 제대로 공부하기와 연결해볼까요?
1: 좋습니다, 선배님. AI 한 줄 실습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루카스 박물관 사진을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AI에게 이 작품을 어린이에게 설명해줘 라고 한 줄만 입력하는 겁니다.
0: 저는 먼저 작품을 천천히 보고 싶습니다. 설명부터 들으면 제 느낌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1: 맞아요, 선배님. 그래서 하나, 먼저 사진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을 짧게 적습니다. 그래야 AI 답변과 비교할 수 있어요.
0: 둘, 그 다음 AI에게 이 작품의 배경과 숨은 이야기를 쉽게 알려줘 라고 물어봅니다.
1: 셋, 마음에 든 설명은 그대로 믿지 말고 박물관 공식 안내와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 점심엔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0: 그리고 오늘의 AI 한 줄 실습. 먼저 작품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AI에게 설명을 부탁해보세요.
1: 선배님 말씀처럼 답부터 받지 말고 내 생각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내일은 이 방법을 일이나 작은 사업에 어떻게 연결할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루카스 박물관의 이미지처럼 AI도 내가 먼저 보고 질문할 때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1: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0: 오늘의 한 줄 정리입니다. 루카스 박물관은 이야기를 이미지로 만나는 곳입니다.
1: 그리고 오늘부터 일반 공개예요. 스마트폰으로 작품을 보고 내 생각부터 적어보세요.
0: AI는 그 다음에 써야 제대로 공부가 됩니다.
1: 내일은 AI를 일과 사업에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리역센트, 내일 또 뵙겠습니다.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창가로 내려앉는 햇살에서 가을이 느껴지는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국제 찬란한 평화의 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평화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쩐지 거창하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진짜 평화는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만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바쁜 와중에도 건네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지친 내 자신을 다독여주는 다정함. 바로 그 작은 마음들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마음속에 이 뾰족했던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다정함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찬란하게 밝혀줄 때니까요.

0: 네, 샤키라 노래였습니다. Try Everything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오늘이 국제 찬란한 평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찬란한 평화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International Day of Radiant Peace. 예, 매년 9월 22일에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이런 친절, 사랑,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내면의 평화를 가꾸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는군요. 이 비영리 단체인 The Radiant Peace Foundation International에서 제정했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돼 타인과 이 주변 환경으로 퍼져나가는 찬란한 빛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멋진 날입니다. 진짜 멋진 날인데요. 예, 해볼 수 있는 주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작은 친절을 베풀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서 내면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평화 메시지를 공유하기. 뭐 이게 다 세 가지 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네요. 어제가 유엔이 지정한 국제 평화의 날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의 일상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는 정말 이 멋진 날, 국제 찬란한 평화의 날이라는 거. 예, 이 날을 기념해서 내 자신을 좀, 예, 좀 다독다독 돌아보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과 이 생각도 좀 다시 한번 다독이면서 아, 내면의 평화가 참 중요한 건데 예, 내면의 평화 예,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화로워야 내 주변이 평화롭더라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예,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서로 건네는 말들이 오늘은 좀 뾰족하기보다는 좀 친절하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화 마음에 가장 따뜻함을 주는 단어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도 모르게 좀 뾰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 싹 없애고요. 오늘은 평화로운 말 그리고 다정한 말, 사랑이 가득한 말, 서로 주고받는 소중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란한 평화의 날, 아주 멋진 날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호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드백 주신 소피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신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쇼호스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가을에 인사드리네요.
1: 네. 가을 분위기가 물씬 스튜디오에서도.
0: 그러게요. 아니, 제가 어제 좀 추웠어요. 스튜디오의 네. 에어컨을 이렇게 그렇게 낮은 온도로 하지도 않았는데 네. 굉장히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자켓을 입었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네.
0: 가을이에요.
1: 날씨가 그렇죠. 많이 이제 또 온도가 뭐 90도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지만 그래도 가을이고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네. 이 바람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이 네. 가을이다. 쌀쌀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1: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네. 진짜 일어나면 온도가 뚝 떨어져 있어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럴 때 또 면역력 약하신 분들은 바로 무너지시고
0: 그렇죠.
1: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주변에 감기, 코로나, 네. 코로나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0: 굉장히 심하고. 독하다고 합니다.
1: 네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한 3주 넘었어요. 네. 그때 뭐 콜록콜록하고 뭐 이제 나을 거야 이러더니 제가 어제 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살은 더 빠졌고. 그래서 내가 너 왜 이렇게 막 뭐 잘 안 먹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좀 자기가 챙겨야겠다. 좀 네.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헬스코리아에 가서 농용삼을 안 만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0: 그런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기운이 없고 밥맛 네. 없다 보면 건강을 위해서 아우 뭘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1: 챙겨
0: 많이
1: 먹어야죠.
0: 들거든요. 네. 특히 요맘때 요럴 때 헬스코리아의 농용삼 생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1: 네. 그리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드셔보시면 네. 계속 가는 거죠. 저희는 15년 이상 된 분들이 네. 쭉 오시는 게 중간에 잠깐잠깐들 또 깜빡깜빡 하시거나 또 다른 것도 좀 살짝 드셔보시고 이런 분들이 네. 다르니까 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저희의 몸은 뭐 노화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더 떨어지잖아요. 체력은 떨어지고
0: 맞아요.
1: 건강 관리는 더 힘써야 되는데
0: 서글프죠. 네. 이제 체력이 떨어진다는 게
1: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이제 중심이 되고 가장 네.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젊어서는 이제 생각은 있어도 잘 행동으로 못 옮기시던 분들이 꼭 꾸준히 드시는 게 녹용홍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력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뭐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근데 그렇게 면역력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입맛부터 떨어져요.
0: 맞아요. 그게 네. 문제더라고요. 못 먹으니까.
1: 못 먹으면
0: 먹기가 싫으니까.
1: 큰일 나잖아요. 곡기를 그렇죠. 끊게 되면 이게 체력이 무너지면서 네. 모든 면역체계가 더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녹용홍삼을 꾸준히 환절기 때는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또 이 시기가 선물을 하는 좀 그런 시기잖아요.
0: 그렇죠.
1: 미국에
0: 추석이
1: 살다 보면
0: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지나가지만 네. 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네. 지난주부터 또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 예약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지난주부터는 녹용홍삼을 이제 고국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0: 네, 거꾸로
1: 고국 배송 저희가 무료로
0: 무료
1: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빠른 배송으로 다 가능하니까 또 꼭 챙기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건강을 선물하는 것만큼 최고의 선물은 없거든요.
0: 맞습니다.
1: 드실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0: 그렇죠. 네.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1: 그럼요.
0: 선물을 해줬는데 정성껏 먹어야지
1: 네.
0: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1: 그러니까 하는 분도 네. 받는 분도 가장 좋은 선물이 건강을 위한 선물이고 또 이런 보약 같은 건 정말 드실 때 네. 그 따뜻한 정말 나에 대한 그 사랑 그런 게 전해지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럴 때 시기가 딱 좋아요. 뭐든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녹용홍삼은 뭐 꾸준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시기에 드셔야 되는 거고 또 추석 선물로 딱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추석 선물로 정말 딱이네요.
1: 네네.
0: 특히 헬스코리아 20년 베스트셀러 제품이잖아요.
1: 그럼요.
0: 이 녹용홍삼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꾸준히 1년에 몇 번씩 또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1: 어르신들.
0: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1: 저희가 그냥 1년에 예. 두 번 드셔도 돼요 하는데 아니야 하면서 막 더 드시고 예. 타주는 정말 10박스씩
0: 그러니까요.
1: 구매를 해갔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제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있어서 또 이렇게 바로바로 있을 때 쟁여놔야 된다 막 하는 그런 녹용홍삼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녹용홍삼 제품들이 이제는 많잖아요.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헬스코리아의 이제 천호인 케어 예전에 천호식품 녹용홍삼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뭔가 좋으면 맛집이 있으면 쫘르르 따라서 생기는 생겨 그 맛집 주변으로 타운이 형성되는 것처럼
0: 예, 예.
1: 녹용홍삼 제품들이 너무 따라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입소문도 나고 좋다 보니까 그런데 원조 따라가는 집 없다라는 것처럼 저희 제품을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뭐 궁금하니까 다른 거 드시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아서 네. 다른 녹용홍삼 제품들을 드시고 그러면 비교가 확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함유량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원 재료가 가장 좋은 녹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0: 아.
1: 청정 지역인 뉴질랜드에서 자란
0: 뉴질랜드 녹용이 최고잖아요.
1: 최고죠. 그래서 그 뉴질랜드산 녹용 그리고 네. 상대 중대 하대 전지를 사용을 했고 끝에 가장 비싼 분골 팁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드셨을 때

0: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좋고
1: 네.
0: 또 중장년층은 일하느라고 이게 내 몸 챙기게
1: 그렇죠,
0: 안 되잖아요.
1: 네.
0: 주변에서 뭐 와이프가 됐든 또 뭐 남편분이 네. 됐든 서로서로
1: 챙겨줘야지.
0: 가족끼리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행복의 기본도 건강입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1: 네.
0: 그래서 모두가 그리고 임산 그러니까 출산 후에
1: 아, 출산 후에도 좋아요.
0: 네. 이게 조혈, 보혈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1: 그렇겠네요.
0: 빈혈기 있고 이럴 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그 우리 산모들에게도 굉장히 저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저 오늘 녹용홍삼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도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네. 에너지가 떨어져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좀 네. 보약을 좀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이 뉴질랜드 녹용과 전통적인 한국 홍삼이 배합된 네. 녹용 홍삼.
0: 네, 네.
1: 예, 바쁜 일상의 활력과 건강을 예, 채워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0: 저희가 가격을
1: 가격도 잘해주시잖아요.
0: 유지하고 있어요.
1: 맞아요.
0: 이게 사은품이에요. 저희는
1: 예.
0: 최고의 프로모션이
1: 네.
0: 가격을 15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1: 예.
0: 그래서 그 함유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만큼 녹용이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1: 네.
0: 드셔보시면 꾸준히 드신 분들은 딱 알고요. 아시고요. 그리고 22돈이라는 건 저희가 미국 농무부 USDA 퍼밋을 받고 정식 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1: 네.
0: 저희가 그 22돈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서류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드셔보시면 아실 수 있다라는 거.
1: 그렇군요.
0: 네, 요 가격이 한 박스가 네. 저희 60팩
1: 들어있고요.
0: 하루에 두 팩 드시는 거 아침 저녁으로 권해드리는데
1: 예, 예.
0: 60팩 들어있는 한 박스가 350불
1: 아이고 보약인데
0: 350불
1: 근데
0: 보통 이제 이런 건 두 달 드시잖아요. 보약은 두세 달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달치가 거의 세트로 나가요 저희가. 두 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그렇다고 한 박스를 구매하실 수 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두 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똑같은 뉴질랜드산 네. 녹용으로 만든 환제품입니다. 환제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 있고요.
0: 네, 이건 천진단.
1: 아.
0: 천진단 원더풀 원더풀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원더풀 천진단.
1: 원더풀 천진단.
0: 이거 30판 들어있는 한 달치가 250불이에요.
1: 네.
0: 근데 이걸 그냥 드려요.
1: 어머나. 잠깐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천진단 소개를 해주시는 줄 알고
0: 네네.
1: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0: 선물로.
1: 아니
0: 요거 단독 상품으로 선물로도 많이 나가기
1: 와,
0: 때문에
1: 진짜
0: 굉장히
1: 추석 선물이네요.
0: 네.
1: 어유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요걸 네. 세 달은 꾸준히 혼자 드시면 드실 수 있는 거고
1: 네.
0: 천진단은 사실 선물하셔도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0: 녹용홍삼 선물하는 것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1: 네.
0: 보약입니다.
1: 그러니까 나의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하고 일석이조잖아요.
0: 일석이조네요. 배송도 따로도 해드려요.
1: 배송도 따로 해줘.
0: 무료로. 이런 곳은 헬스코리아밖에 없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자, 이 헬스코리아의 20년 베스트셀러 판매 제품인데 녹용홍삼.
0: 네.
1: 요 녹용홍삼이 350불인데
0: 네.
1: 60포가 들어
0: 60포가 들어있어요.
1: 들어있는데
0: 네, 팩이 들어있어요.
1: 팩이 들어있는데 이게 350불인데 여기에다 천진단
0: 네, 네.
1: 30판을
0: 네.
1: 한 달 분량을
0: 한 달 분량
1: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0: 거잖아요. 이 천진단은 어르신들이
1: 네.
0: 이렇게 매뭐 꾸준히 드시는 것보다 녹용홍삼을 꾸준히 두 달 드시면서 요거는 뭐 여행 갈 때 아니면 등산이나
1: 네.
0: 이렇게 모임 같은데 이렇게 갖고 가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넣고 오물오물 드시고 왜냐면 여행할 때도 체력이
1: 필요해요.
0: 받쳐줘야 돼요.
1: 맞아요,
0: 저희가
1: 맞아요.
0: 노는 것도 체력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친구가 하루 이틀 지날수록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더래요.
1: 네.
0: 그래서 캐년을 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단체 관광으로. 그래서
1: 네.
0: 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얘가 막 체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이게 기운이 안 나서 이렇게 하나 드렸대요.
1: 하늘 줬군요. 천진단을.
0: 그 다음날 눈이 번쩍 뜨인다면서 너 나한테 뭐 줬냐고. 그분이 오셔서
1: 네.
0: 사셨어요. 구매하셨어요.
1: 구입해 가셨군요.
0: 드셔보시고는 이게 딱 드시고는 그 다음날 아침 상태가 다르니까
1: 네.
0: 체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느끼시고는 바로 와서 그 30회 그분은 그때 3 플러스 1 저희가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는 행사까지 참여하셔서
1: 네.
0: 네 박스를 구매해 가셨어요. 선물도 하고 본인도 몇 달 드신다고.
1: 아, 그러면 좋겠네요.
0: 네네.

0: 한가위 선물로 이 녹용 홍삼 350불 네. 예, 한 박스에다가 천진단까지 까지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네. 에너지 딸릴 때 요거 하나씩 더 추가해서 먹어봐. 그럼 확실히 좋죠. 달라. 나도 먹고 네.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추석 한가위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건강을 지키는 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변에 또 지인분들이나 사랑하는 분들 다 챙길 네. 수 있는
0: 그렇네요.
1: 그런 프로모션이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OTC 카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0: 그러네요.
1: 어르신들이 OTC 카드 꼭 들고 오셔서 이제 그만큼 가격 제하고 나머지만 지불하시면 되니까 요거 전화로도 OTC 카드 가능합니다. 꼭 아하. OTC 카드는 매장에 와서 써야 되는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쁘신 분들 기존에 뭐 쭉 드셨던 분들은 네. 그냥 저희가 무료 배송 다 해드려요. 전화로 다 가능합니다.
0: 오, 너무 간편하네요. 네. 좋네요. OTC 카드도 되고 플렉스 카드도 되고
1: 다 돼요.
0: 뭐 FSA 클레버케어, 다 돼요. 네. 뭐 앤썸, 펜츄럴, 유나이티드, 웰케어 뭐 모든 보험이 다 되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 뭐 EBT 캐시도 받고
1: 네네.
0: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정말 네.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1: 실속 있게 정말 현명하게 예,
0: 건강 챙기시는데
1: 수 있는,
0: 네. 정말 지혜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녹용 홍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도 천진단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코리아 전화번호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네. 자,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까요. 자,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전화로 주문하셔도
1: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하세요.
0: 네, 바로 지금.
1: 추석 배송도 저희가 추석 전에 갈 수 있게끔 빠른 배송으로 다 해드릴 테니까
0: 그쵸.
1: 전화하세요.
0: 오늘 해도 늦지 않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그죠, 충분히 네, 전달이
1: 고급
0: 되니까.
1: 배송까지.
0: 와 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네,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헬스코리아 하면 뭐 마사지 체어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그럼요.
0: 마사지 체어 선물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를 최근에 아신 분들은 예, 예. 또 그런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마사지 체어만 판매하는 곳이구나. 마사지 체어
0: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1: 전문 그런 예.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저희 건강식품 생각을 못하고 오시고 깜짝 놀라세요. 저희 뭐 스파 제품, 발 마사지기 그리고 마사지 체어뿐만 아니라 그냥 마사지 체어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목 어깨 마사지기, 두피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 시리즈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본인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네네네. 체험을 해보시면 또 달라요. 생각만 하고 저게 필요할 것 같아,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고 가셨다가 그 같은 발 마사지기라도 나한테 맞는 모델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마사지 체어는 무려 8가지 모델을 네. 한 곳에서 만나서 뇌 취향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마사지 성능도 다를 거고요. 디자인도 다를 거고요. 사이즈도 다를 거고요. 가격대도 다릅니다. 나의 예산은 또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걸 다 맞춤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맞춰서 선택을 해서 마사지 체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뭐 헬스코리아 하면은 진짜 대표적인 제품이 마사지 네. 체어죠.
1: 그렇죠.
0: 그리고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네. 매장에 가시면 그냥 다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스타일의 마사지 체어를 네.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1: 그 중에서 최고 네. 정말 나는 마사지 체어계의 넘버원을 찾는다.
0: 디바 마사지 체어.
1: 디바죠. 디바.
0: 아.
1: 럭셔리의 끝판왕
0: 네.
1: 그 디바는 나의 드림이야 라고 망설이고만 계셨던 분들 저희 무이자이브를 하잖아요.
0: 네.
1: 무이자입니다. 거기다 48개월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무이자이브는요 개월수가 길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0: 그렇죠.
1: 48개월까지 그렇습니다. 하는 곳 없습니다. 근데 가시면 해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디바를 내 곳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충분히 가능한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춤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정 디바가 아니더라도 마사지 체어는 이제는 필요해요.
0: 그렇죠.
1: 매일매일 맞습니다. 내가 쌓여있는 피로들을 풀고 네. 몸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순환이 잘 되게끔 한다라는 거는
0: 네.
1: 자, 노화를 늦추는 거고요.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비법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걸 정말 가능하게 하는 곳.
0: 헬스코리아.
1: 네, 헬스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세요.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 후회라세요. 딱 하나. 내가 왜 이제서야 왔을까? 좀 더 그렇죠. 빨리 생각만 하지 말고 왔었으면 됐는데 우리가 생각만 하다 보면은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딱 행동을 하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절반 이상을 했다라고 하는 네. 말처럼 가시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가보세요.
0: 네,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럭셔리한 혜택을 네. 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바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 정말 디바 마사지 체어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너무 럭셔리하고 꼼꼼하게 주물러 주니까
1: 인체공학적으로
0: 네. 나의 바디를 알고서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물러 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48개월 모이자라는 게 너무 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예. 230불 플러스 텍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무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짤 때 중요한 순서대로 돈 지출을 순위를 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0: 건강이죠.
1: 나 혼자만의 건강도 아닙니다. 네. 한 대 들여놓으시면 온 가족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막 아끼기도 하죠. 그리고 돈도 모아야 되고 절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비싼 침대가 병원 침대다. 그렇게 아꼈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또 미국 병원비 너무도 비싸잖아요.
0: 너무 비싸죠.
1: 그러니까 병원비로 다 쓰는 걸 보고 그렇게 참고 아픈 거 참고 병을 키우고 일만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니 어머 저렇게 됐다라면서 네. 그런 주변 분들을 보시고 와서 그러니까 그라비티 살고 디바로 사시는 분이 봤어요.
0: 그쵸 그쵸. 중요합니다.
1: 이거 지금 제가
0: 내 건강 먼저 챙겨야 돼요.
1: 얘기하지만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친구분 보고 와서 걔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봤잖아. 네. 정말 젊어서는 일하느라고 돈 번다고 그러고 애들 키우고 그렇게 희생하고 살더니 결국은 병원에서 저러고 혼자 외롭게 그 모아둔 돈 다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래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관리를 하면서 내 몸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희생만 할 게 아니라 모으기만 할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막 흥분하셔서 얘기하시는 우리 고객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구나. 체험을 하고 오셔가지고 내가 좀 더 일찍 왔었어야 돼. 그래도 내가 걔를 보니까 정신이 버쩍 나서 왔어. 번쩍 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네. 그럴 때 선택을 하세요.
0: 참 마음이 네, 먹먹해지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건강인데 나부터 챙겨야 되는데
1: 그럼요.
0: 왜 그걸 뒤늦게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나에게 좀 멋진 선물을 좀 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한가위니까 우리 가정에는 네. 이렇게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마사지 체어 하나
1: 맞아요.
0: 들여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뭐 밥 한 끼 뭐 한 달에 먹는다 이런 거 좀 참으시더라도
0: 그러게요.
1: 네, 좋은 곳 가면 4인 가족이면 더 나와요.
0: 이게 뭐라고 네. 왜 한 달에 사실 이게 230불인데 플러스 텍스인데 이거를 참 결정을 못한다는 게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자 헬스코리아 하면 H솔루션 마사지 체어의 명가입니다. 지금 디바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는데 월 230불 플러스 텍스입니다. 네. 3년 워런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선물이 또 따라오잖아요.
1: 어마무시한 선물이 갑니다. 이 선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네. 계속해서 무리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거 끝나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지금 이 계절부터는 또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단독 상품으로도 워낙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그래서 원적에선 네. 건식 반신욕기
0: 네.
1: 이거 뉴질랜드산 네. 소나무 뉴송으로 원목으로 돼 있는 건식 반신욕기 1500불 상당이에요. 요거 여자들의 로망입니다.
0: 그러게요. 요즘처럼 약간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네. 요즘에 좀 많이 생각나는
1: 쌀쌀할 때
0: 그쵸?
1: 왜냐하면 저희가
0: 원적에선 반신욕기
1: 내 체온의 1도만 올려도 예. 그것도 안에서부터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덮여오면 면역력이 50%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역력 키우는 데 있어서 몸에 좋은 녹용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원적외선 건식반신욕이 정말 도움받습니다. 근데 이게 1,500불이에요.
0: 1,500불인데 그냥 선물로
1: 그냥 거. 무료 배송까지 와, 다 해드립니다.
0: 상품 주시고 네. 원적외선 예, 반신욕기 주시고 여기 무료 배송까지 네. 3년 워런티까지 그리고 48개월 무이자까지
1: 거기다 풀 워런티 3년 페이스코리아니까 예. 가능합니다.
0: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1: 그러니까 자, 매장으로 가보세요.
0: 예. 매장으로 가보시면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1: 대표번호 1338-5-1005번입니다. 385-1005번으로 지금 하세요.
0: 네.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7: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6: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4: 213-388-5600 융자 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민들레 홀시데이요. 박미경이었습니다. 애정하는 노래라고 적으셨네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띄워드릴 때 저의 취향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 근데 또 애정하는 노래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함께 묶어서 들어보는 코너예요. 자, 원곡과 번안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더욱더 사랑해라는 노래입니다. 르네 르네의 Lo mucho que te quiero라는 노래, 더욱더 사랑해입니다. 이 곡은 멕시코계 라틴 팝 그룹 레네 레네가 1969년에 발표한 스페인 연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로무초 끼뜨끼에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4위까지 올랐던 곡이고요. 스페인어와 영어로 불러서 미국과 유럽에서 정말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노래예요. 많이 들었었던 노래죠. 우리나라에서는 송창식, 윤형주가 듀엣으로 활동하던 그 트윈폴리오 시절에 더욱더 사랑해라는 번안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너무 추억이 뜨끼로 들어봤습니다. 자, 당시 이 통기타 제법 친다 하면은요, 이 친구들과 캠핑 가거나 또 이 야외에서 예, 더욱더 사랑해 이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부르며 여학생들이 자리를 못 떠났어요. 남들은 웃으면서 말을 해도 우리 여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길을 쫑긋 세우게 만들었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더욱더 사랑해.

팀팔리오의 노래 더욱더 사랑해 듣고 계십니다. 진짜 정겹네요, 이 노래. 추억의 노래. 네,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또 향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서 들어보는 코너로 함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옛날이 그런 추억 통기타 치면서 남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여학생들이 그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지 못했던 뭐 그런 추억들이 아마 되살아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예, 더욱더 사랑해. 가사도 너무 좋죠. 예, 함께 들어봤어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네, 조덕배의 꿈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할게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0: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2: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크로스팩터의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213-738-1188.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자리이타라는 말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실까요? 자리이타. 아픔을 넘어서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아픔을 넘어서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들. 멋지네요. 예. 자리는 자신을 위한 거고요. 이타는 다른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진 아픔을 견디며 남을 이롭게 하면 나도 치유되고 세상도 시대도 뭐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0: 네, 샤데 노래 듣고 계세요. 스무스 오퍼레라 예, 함께 들었습니다. 스무스 오퍼레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참 매력 있는 보컬이에요. 샤데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예, 자리 이타라는 말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예, 자리는 자신을 위한 거고 이타는 다른 일을 위한 건데 나름 자기 나름의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남을 이롭게 하면 나도 치유되고 세상도 치유가 된다라는 말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뭔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 상대방의 아픔을 잘 만져준다고 하더라고요. 잘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을 잘 건네기도 해서 예,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더 끈끈하고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뭐 글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그냥 마냥 좋은 일들만 생기고 행복하면 뭐 더없이 좋겠죠. 근데 글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들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아픔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 보따리를 가슴에서 끄집어내서 얘기하다 보면 아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이러면서 서로 이제 다독다독 해주면서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고 더 깊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좀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함께 웃고 울다 보면 그런 친구가 정말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다 보면 다 풀어지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이야기하면서 다 풀어지고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웃으면서 다 모든 게 예, 풀어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뭐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게 이제 또 즐거워지는 거죠. 내가 뭘 고민하고 있었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함께 옛날 이야기로 이야기를 꽃피우다 보면 웃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참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친구가 중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나이 들수록 친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예,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내가 가진 상처를 딛고 오히려 남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상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걸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예, 100%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로라제이님 어서 오세요. 예. 로라제이님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디님도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예, 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1: 태양입니다.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yeah, yeah.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간에는요, AI 정우 씨와 함께하는 토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토픽일까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추린 소식이 있고요. 오늘의 인물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와, 9월생이구나. 예.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보첼리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해 보고요. 아, 멋진 노래들을 너무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그중에서 한곡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추린 소식, 예, 1650 레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널 생각해 One More Chance입니다.

0: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0: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0: 해피 투게더?
1: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오늘의 토픽 주제는 뭘까요?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네네네.
1: 오후 햇살처럼 밝게 맞아주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0: 고마워요.
1: 오늘은 꽤 실용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0: 뭘까요?
1: 심장 전문의 제임스 스톤 박사가 직접 실천한다는 계란 섭취법인데요. 계란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0: 그쵸.
1: 근데 문제는 옆에 뭘 같이 먹느냐인 거거든요. 고단백 식품인 계란을 흰쌀밥이나 토스트 같은 고탄수화물 사이드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요리법도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0: 그쵸.
1: 오늘 그 디테일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 선미 씨는 평소에 계란 어떻게 드시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0: 나는 찐달걀 자주 쪄서 먹고요. 그리고 뭐 오믈렛 좋아해요. 예, 토마토, 시금치 뭐 이런 거 야채 살짝 얹어가지고 버섯도 좀 얹어서 오믈렛 해먹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뭐 스크램블도 좋아하고요. 그쵸. 뭐 찐달걀에 아침에는 사과도 좀 꼭 빼놓지 않고 먹는 편이에요. 자, 계란을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이 심장내과 전문의 조언이라서 좀 관심이 확 가는데요.
1: 사실 계란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또 계란 얘기야? 했거든요. 근데 제임스 스톤 박사가 흥미로운 건 이론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매일 실천하는 방식을 공유했다는 점이에요. 심장 전문의가 심장을 위해 스스로 먹는 방법이니까 무게가 다르죠.
0: 그쵸.
1: 핵심은 계란 자체보다 어떻게 요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어요. 같은 계란인데 조합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꽤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딱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밥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0: 진짜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 스톤 박사가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요리법이에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생각보다 영양에 꽤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센 불에 바삭하게 튀기듯 구우면 계란 자체의 좋은 성분이 상당히 날아간다고 해요. 박사가 직접 택한 방식은 술안이나 반숙 정도로 익히는 거예요. 열을 최소한으로만 가하는 거죠.
0: 그쵸.
1: 스크램블을 한다면 약한 불에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익히는 게 포인트고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나서 아침에 계란 구울 때 불을 한 단계 낮췄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심심하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계란 본연의 맛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사이드 메뉴예요. 이게 핵심인데요. 계란을 아무리 잘 익혀도 옆에 흰 토스트나 베이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쌓이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단백질 흡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LA 브런치 메뉴 보면 에그 베네딕트에 감자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조합이 꽤 화려한데 스톤 박사 기준에서 보면 그게 사실 가장 피해야 할 조합인 셈이에요.
0: 그러네요.
1: 서미 씨는 계란이랑 제일 자주 같이 드시는 음식이 뭔지 혹시 떠오르세요?
0: 아까 얘기했지만 사과. 아침에는 꼭 사과를 먹는 편이에요. 계란도 먹는데 오늘은 계란을 못 먹었는데요. 아, 좀 귀찮은 거 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주로 뭐 계란 후라이해서 먹을 때도 있고요. 간단하게. 아니면 달걀을 좀 저는 수시로 찌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두 알 먹는 편이고요.

0: 그리고 아보카도도 좀 즐겨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양배추도, 양배추가 위에 위장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도 좀 채 썰어가지고 샐러드에서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계란 옆에 뭘 두느냐, 뭘 함께 먹느냐, 계란과 무엇을,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1: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균형 잡힌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0: 뭘까요?
1: 계란 자체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너무 계란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기거든요. 스톤 박사가 강조한 또 다른 포인트가 바로 사이드 메뉴예요. 계란을 아무리 수란으로 정성껏 익혀도 옆에 흰 토스트 두 장이나 흰쌀밥 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 혈당이 먼저 치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0: 맞아요.
1: 계란에서 얻은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혈당 대응이 밀려버린다는 거죠.
0: 아하.
1: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사가 권한 건 정제 탄수화물 대신 채소나 통곡물 쪽으로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방식이에요. 아보카도나 데친 채소 같은 거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0: 그렇죠.
1: 계란의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기 훨씬 수월해진다고 해요. 물론 이 부분은 개인 건강 상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0: 네.
1: 구체적인 식단 조정은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0: 네.
1: 건강한 음식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그 음식 주변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결국 더 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죠. 예, 계란을 먹을 때 사이드 음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저도 오늘 알찬 정보 정우 씨한테 들었네요. 양파나 팔라피뇨, 또 팔라피뇨, 이 토마토 등의 채소를 듬뿍 넣은 계란 요리에 아보카도를 첨가해서 먹는 방식, 그 방식을 이 박사님도 즐긴다고 하는데, 이 스톤 박사는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채소와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임으로써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또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이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나는 잘 먹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0: 맞아요.
1: 계란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따져야 할 게 많다는 게 처음엔 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꼭 피곤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에 뭘 넣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0: 잘 먹어야죠.
1: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 계란 옆에 뭘 넣는지 한 번 더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LA에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도 짧고 메뉴 고를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익숙한 조합으로 손이 먼저 가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거창한 식단 기억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겠다 싶었어요.
0: 그럼 오늘 실제로 이 밥상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까요?
1: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이나 내일 아침에 계란 드실 때 딱 하나만 바꿔보시는 거거든요. 옆에 놓이는 걸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흰 토스트 대신 채소 한 줌이라도 옆에 두는 것. 스톤 박사가 직접 실천하는 조합이 바로 그거예요. 아보카도라든가 시금치 같은 잎채소, 아니면 방울토마토 몇 알이라도 괜찮아요. 거창한 식단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냉장고 열었을 때 보이는 채소 하나를 꺼내는 거거든요. 요리법도 마찬가지예요. 수란이 낯설다면 그냥 반숙으로 삶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뚜껑 덮고 약한 불에 천천히. 그게 전부예요. 한 가지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다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게 모든 분께 똑같이 맞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까. 구체적인 건 전문가분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서미 씨는 내일 아침 계란 드신다면 옆에 뭘 두고 싶으세요?
0: 야채라던가 이제 과일이겠죠. 항상 좀 즐겨 먹는 편이거든요. 아,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어요, 정우 씨. 오늘 이 심장 전문의 제임스 스톤 박사의 건강하게 이 계란 요리 섭취하는 방법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짚어서 정리를 부탁드려 볼까요?
1: 오늘 얘기를 한마디로 모으면요. 계란은 착한 식품인데 주변을 잘못 채우면 그 착함이 반감된다는 거예요. 요리할 때 열을 덜 가하고 옆에 채소를 두는 것. 딱 그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가져가신 거라고 생각해요. 스톤 박사가 심장 전문의로서 직접 실천한다는 게. 저는 그게 이 얘기의 가장 큰 설득력이었거든요.
0: 아하.
1: 논문이 아니라 밥상에서 매일 선택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오늘 당장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계란 드실 때 옆을 한번 슬쩍 보시는 것. 그 작은 시선 하나가 시작이니까요.
0: 그쵸.
1: 오늘 이 얘기가 선미 씨 밥상에도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 메뉴 혹시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0: 글쎄요. 저는 북엇국을 준비를 했는데,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는 꼭 계란하고 사이드 음식으로 좀 영양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아보카도도 꼭 곁들여 먹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들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건강한 식단 내에서 매일 계란 한두 개를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따라 해보려고 항상 그렇게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하게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정호 씨 얘기 덕분에 냉장고 한번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고 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얘기 너무 유익했어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마무리해줘요.
1: 오늘 계란 얘기 꽤 길게 했는데요.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덜 익히고 옆에 채소 두고 그게 다예요. 근데 단순한 게 오래가는 법이잖아요. 복잡한 식단은 사흘을 못 버티거든요. 스톤 박사가 심장 전문의로서 이걸 매일 밥상에서 실천한다는 게 저는 그게 이 얘기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선미 씨랑 이 얘기 나눠서 저도 좋았고요. 또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고마워요. 정우 씨.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은 텍사스주 사우스 하트 클리닉의 이 심장 전문지 제임스 스톤 박사. 이 계란을 훌륭한 고품질 단백질 원이라고 평가하면서 포만감을 높이고 영양을 극대화하는 자신만의 계란 복용법, 섭취법을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AI 정우 씨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네. AI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10: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열반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 후에 라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 이어집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 노래예요. I've been away too long.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뉴욕 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을 전격 방문하고 조란 맘단이 이 뉴욕 시장과 1시간 30분간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며 의회의 브로맨스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만남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맘단이 시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그레이시 맨션을 찾은 것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에드코치 시장을 만난 이후 처음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캐나다 코앞에 있는 자국 해외 영토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맞이하며 캐나다와 유럽의 밀착 움직임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서 대서양의 프랑스령 생피에르 미켈롱에서 카니 총리와 회동한 뒤 우리 두 나라는 위대하고 독립적인 국가다라면서 미래를 위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유럽에 중요하다며 양국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업과 우주, 기후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 부조 심사가 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180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연방법상 영주권자도 재입국 과정에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적 부조를 포함한 입국 불허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창시자 조지 루카스가 16년에 걸쳐 추진해온 대형 문화 프로젝트인 루카스 내러티브 아트 박물관이 22일 LA 엑스포지션 파크에서 마침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 총 1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돼 신축된 이 루카스 박물관은 모두 30개의 갤러리가 들어섰으며 스타워즈 컨셉 아트와 영화 소품, 명화 등 루카스가 50여 년에 걸쳐 수집한 1,300점 이상의 작품과 소장품 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인 입장료는 $25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텍사스주의 9번째 매장 오픈을 확정하고 현재 막바지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일 H마트 발표에 따르면 새 매장은 텍사스주 슈가랜드에 위치합니다. 슈가랜드는 인구 242만 명으로 텍사스 최대 도시인 휴스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고객들은 한국 등으로 송금을 보낼 때 30에서 $40 서비스 수수료를 절약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한인은행 중 뱅크 오브 호프와 PCB는 PCB은행 또 이 시애틀에 본점을 둔 유니뱅크 등 3개 은행은 21일부터 시작해 24일까지 무료 송금을 제공합니다. 오픈뱅크는 오는 23일까지 제공합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뱅크오브호프는 무료 송금 서비스 외에도 오는 25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또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국가의 통화로 최소 $10,000 이상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 CBB은행, US메트로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 신한아메리카은행, 하나은행, USA 등 6개 은행들은 오는 25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개빈 뉴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측 이래 역대 최강 규모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엘니뇨 현상과 이에 따른 겨울철 대형 폭우에 대비해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엘니뇨 현상이 이미 기존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으며 향후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풍우와 이에 따른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자원 투입과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롭기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54% 증가 확인,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2137381288.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와 진짜 시간 빠르네요. 지금 2시 47분 지나고 있어요. 2부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자, 안드레아 부첼리. 안드레아 부첼리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58년생이에요. 1958년 오늘 9월 20일 오늘이 생일입니다. 이탈리아 클래식 파페라 테너죠. 안드레아 부첼리는 시력을 잃은 절망을 뛰어넘어 따뜻하고 호소력 짙은 미성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파페라의 거장입니다. 여전히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멋있어요. 그죠? 선천성 녹내장을 안고 태어났고요. 12살 때 이 축구 경기 중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아노, 플루트, 또 색소폰 등을 익히면서 음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사 대학에서 그 법학을 전공했고요.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밤에는 피아노 바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레슨비를 벌어 이 전설적인 테너 프랑코 코렐리에게 성악을 배웠습니다. 참 대단하죠? 1992년이죠. 1992년 이탈리아의 록스타 주게로의 이 데모 테이프 작업에 참여했다가 이를 들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극찬을 받으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Solo qualche istante zitti stiamo ad ascoltare. 사라 브라이트만과 불렀던 Time to Say Goodbye 이 노래도 너무 좋고요. 더 프레이얼, 또 셀린 디온과 함께 듀엣으로 불러서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오페라 라보엠, 토스카, 또 베르타르 등의 음반을 발표하면서 정통 클래식 음반과 팝 앨범 모두에서 최고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안드레아 부첼리 노래였습니다. 칸토 델라 테라, 데이지의 노래 들어봤어요. 자, 오늘 끝곡입니다. 비틀즈 노래 듣고 계세요. I will.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0: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0: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2: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3: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2: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3: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2: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3: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5: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6: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 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7: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7: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10: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1: 35년 전통의 가든그로브 금강안경 거만가가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점에서 함께 성장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유경험 안경사를 모십니다. 새롭게 단장한 쾌적하고 모던한 매장, 최신 거만 시설과 다양한 제품을 갖춘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근무지는 가든그로브 H마트몰 내 금강안경 거만가이며 지원 및 문의는 213-280-100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볼륨을 한번 살짝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자, 이곳 LA의 뜨거운 태양, 조금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는데 뜨겁게 달려가는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놀만디, 웨스턴, 벌먼, 슬슬 프리웨이로 향하는 차들이 브레이크 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차가 밀린다는 얘기죠. 아마 사무실 또 가게, 어쩌면 다른 곳에서는 깜빡깜빡우는 잠을 쫓아내느라고 찬물 세수 한 번씩 하면서 아이고 기지개를 다 피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한 주에 허리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지치고 쉬운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의 라디오는 내 친구, 저 군이가 에너지 드링크, 아 몬스터 어떻습니까? 저가 한번 돼버리겠습니다. 자, 계신 곳에 창문을 살짝 한번 내리시고 시원한 바람을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텐션 올려볼까요? 자, 우리 추억 속으로 달려가는 이 시간, 추억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정말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추억 속으로. 네, 오늘은 우리 H님께서 개근상입니다.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얘 친구들 생각한다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감기 좀 나셨습니까? 아이, 순철님 첫 곡이 엄청 신나네요. 그렇습니다. 야외 전축 틀 때 나팔바지 입고 다리 떨던, 그렇습니다. 그 야외 전축이 야전이라고 하죠. 주로 빨간색이 있었는데 그거 입고 제 기억으로 겨울에는 교복 바지 안에 빨간 그 폴라 독구리라고 그러죠. 그걸 그 교복 안에 입고 모자를 이렇게 뒤로 제껴 쓰고 막 트위스트 치던 그런 추억들이. 그러니까 야외 전축이 저희 젊은이들 그 당시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때는 레코드판 시대였으니까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서부터 5시까지는 여러분이 달리는 차 안에 계시던, 서 있는 차 안에 계시던, 또 땀 흘리시는 일터이던, 또 주방 싱크대 앞에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정말 화려한 무대라고 저는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려진 다 연극 배우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담소하면서 음악도 같이 나누고 그렇습니다. 자, 화요일의 활력충전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저는 여러분의 드라이브 메이트입니다. 자, 이럴 때가 있죠. 오후 3시인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약간의 분주함이 지나가고 또 오늘 화요일도 묵묵히 버텨내느라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들에게 다 일일이 털어놓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무게들 또 일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잠시만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통계님, 많이 좋아져서 약을 줄여서 처방 받으셨다고요. 자, 이 라디오 주파수를 타고 전해지는 시원한 온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 멀리 타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정한 어떤 토닥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부립니다. 자, 마음이 쉬어가는 그런 그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통계님 감기도 많이 나셨을 텐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제목이 멋지네요. 김나영입니다.

0: 네, 덕분에 좀 차분함이 더했네요. 아, 통계님, 우리 한국은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오늘 연차로 쉬신다고. 아, 추석 연휴 시작이라고. 이것은 뭐 추석과는 무관하고 저희는 그 대신 11월에 또 땡스기빙이 있으니까 그게 미국의 추석이죠, 뭐. 자, 순철님, 오늘은 생각 없이 방송만 들으려고 했는데 아, 예, 곡이 생각나신다고. 아. 그 생각 없이 방송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그냥 틈나는 대로 좋은 곡 있으시면 우리 함께 공유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항상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청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7: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전기 세일.
6: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7: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6: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7: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6: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7: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전기 세일.
6: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야, 처음 오늘 그 선보인 건데 참 분위기 좋습니다. 아싸 소리가 나오네요. 우리 저 비니 씨가 또 멋있게 만들어 주세요. 자, 마지막 광고 들으셨죠? 항상 앞으로 30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30년 함께할 재정 전문가 우리 문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이게요 네. 광고의 효과인지 아니면 네. 세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그러면 아 문선영 씨다 그 느낌이 이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1: 너무 딱 맞는 것 같지 않아요?
0: 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1: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네. 제가 손님들을 만나 뵈니까 네. 너무 또 젊으신

0: 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시구나. 네. 자, 보니까 항상 그 신문에 칼럼을 쓰시는데 네. 아, 이번에는 아주 칼럼이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부모의 이 한마디가 자녀를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게 합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0: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뭐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네. 요즘 가정교육이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사회에서 막 다투려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정교육이 중요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된단 말이죠.
1: 아, 그렇죠.
0: 그런데 가정교육 중에서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교육이에요. 재정에 대한 가정교육.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가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교회 가면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전략해야 되고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사실 안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나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들은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모님이 좀 부유하게 좀 건전하게 건강한 그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아이들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네. 부모님들이 돈에 대해서 옹졸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작거나 작은 네네. 그릇에 돈의 그릇이 작거나 네. 혹은 돈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네. 아이들도 당연히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정 교육에 있어서 돈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오늘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네. 굉장히 좀 무지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행이란 데를 가본 게 네. 처음 중학교 2학년 넘어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은행 예금 통장이라는 거를 손에 네. 쥐어본 게
0: 네.
1: 중학교 2학년 그것도 학교에서 그러니까 단체로 와서
0: 맞아요.
1: 농협
0: 맞아요. 그런 데서
1: 그냥 통장을 거의 반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0: 저희 때는 새마을금고.
1: 저희 때는 농협에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실명제가 뭐 없을 때니까 그냥 네. 목도장 하나 파면 누구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0: 네.
1: 사실 제가 저는 어렸을 때 다른 그 친구들보다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왜냐하면 부자셨군요.
1: 아니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연예인을 네. 보거나
0: 네,
1: 연예인을 보거나 어디를 가도 항상 저는 장급을 많이 만났어요. 회사를 가면 사장님,
0: 세상에
1: 뭐 군부대를 가도 장군. 그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린애니까 넉넉히 용돈을 받았는데
0: 맞습니다.
1: 개념이 없으니까
0: 네.
1: 뭐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엄마한테 맡긴 적도 있었고
0: 그렇죠.
1: 흐지부지 없던 적도 네. 있었고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집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제 인생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0: 근데 그 달라지는 게 네. 제가 애남 때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모았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1: 그렇죠.
0: 그때 바뀌었으면 오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또 달라졌겠죠.
1: 그렇죠. 인생관도 많이 달라졌을
0: 맞습니다. 인생관,
1: 있고.
0: 돈에 대한 철학, 뭐 네. 재정관 네. 이런 게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사연도 들어왔고
1: 네.
0: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1: 네.
0: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부유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1: 네네.
0: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단 말 용돈을 받으면 보통 어렸을 때는 그 용돈을 내가 갖나요? 엄마한테 드리나요?
1: 엄마한테 많이 주는 편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0: 그렇죠. 엄마한테 주게 된단 말이죠.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아유 저봐 내가 잘 가지고 있을게 엄마.
1: 그럼요.
0: 근데 그 돈 사실 아이들은 또 놀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1: 예.
0: 엄마는 또 급한 일이 있으면 가게에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게 아이가 돈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사실은 그 기회를 없애는 거예요.
1: 없죠. 예, 전혀 모르죠.
0: 맞아요. 용돈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용돈을 안 주시는 부모하고 용돈을 주는 부모하고 저는 용돈을 꼭 주기를 권해드려요. 하지만 용돈을 쓰는 돈이 아니라 너가 이번 달에 이 돈을 써야 돼 라고 용돈을 주지 마시고
1: 네네.
0: 필요한 곳에 있으면 쓰고 아. 네가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잘 계획을 해봐 라는 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교회 가는데 헌금 같은 거 내는 것도 내가 받은 그 버짓 안에서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 안에서 내가 어떻게 몇 퍼센트는 교회 헌금으로 낼 건지 친구들과 방과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게 된다면 혹은 뭐 커피라도 한잔 마시게 된다면 그 돈은 내가 얼마 정도 쓸 건지

0: 아니면은 친구 뭐 생일 파티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다면 네. 그 돈을 내가 몇 개월에 거쳐서 모을 것인지 네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용돈이에요.
1: 아.
0: 그래서 용돈이라는 거를 안 주시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고요.
1: 그렇죠.
0: 주시더라도 이게 이번 달에 이걸 가지고 아꼈어라는 말보다는 어떤 게 더 좋냐면 이 용돈을 네가 계획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재정부 장관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내 네.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계획을 짜놓도록 만들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게 좋다라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예, 이제
0: 그게
1: 예.
0: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예, 예. 겁니다.
1: 아 그렇구나. 참 그래서
0: 네.
1: 그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뭐 자녀가 됐건 손자가 됐건
0: 네.
1: 뭔가를 그렇게 시작해 주시면
0: 너무 좋죠.
1: 인생관이 달라질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두 번째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아마 안 들으셨을 거예요. 엄마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아마 다 사주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1: 뭐
0: 웬만해서는
1: 거의,
0: 그렇죠. 오늘 이제 재정관의 이야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 진행 우리 고니님께서
1: 좀 특수한 경우가
0: 맞아요.
1: 아버님이 음악을 만드시다 보니까
0: 네.
1: 저희 집에는 항상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0: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저 의지와 관계없이 저는 항상 선물을
0: 수가.
1: 많이 받았고
0: 이럴 수가.
1: 용돈을 많이 받았고 저는 네. 굉장히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예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타고난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죠.
1: 다만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0: 네.
1: 친구들은 좀 평범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평범하기 그리워서
0: 오히려 다른 애들처럼
1: 예, 예를 들어서 뭐 친구네 집 가면 엄마 아빠 일 나가면서 아랫목에다가 밥 한 그릇에 계란찜 하나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0: 왜냐하면 고니님은 집에 가면은
1: 예.
0: 밥이 다 차려주신 분이
1: 그러니까,
0: 계시고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그런 그 보통 사람의 생활에
0: 서민들의 생활
1: 예, 굉장히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걸 그리워했었고
0: 재밌네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집에서는 그래서 서민들이라고 표현이죠. 제가 농담 반 진담
1: 네,
0: 반으로
1: 네,
0: 표현했지만
1: 네.
0: 이런 거예요. 엄마 나 저 운동화 가지고 싶어.
1: 네,
0: 그러면
1: 네.
0: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1: 네.
0: 아이고 돈 없어.
1: 네, 네,
0: 라고
1: 그렇죠.
0: 대답을 해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실제로 사실일지언정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거나 또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죠. 왜냐하면 물질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은 돈에 대해서 나는 돈하고 친할 수가 없고 우리 집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어요. 혹은 돈을 그냥 막연하게 동경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껴 써라 라는 말 대신에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사실 아이를 가난하게 만드는 혹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재정관을 심어주는 말이 될 거예요. 반면에 저 운동화가 200불이면 정말 우리 집에서 저 운동화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우리 집에 이만큼의 돈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기에다 돈을 써야 될까?
1: 네네.
0: 그만큼 중요할까?
1: 네.
0: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필요해 중요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라고 이제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맞아. 저게 꼭 없어도 되기는 돼. 우리 집에서 저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렇게 되면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내가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삼게 되는 그리고 돈을 써야 될 것과 왜 돈을 쓰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패션에 민감하잖아요. 여성분도 남성분들도 그렇겠지만 패션에 민감하다 보니까 뭐 모임 하나 가더라고 또 주일날 교회를 하나 가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옷도 신경이 쓰이고 가방도 좀 신경이
1: 네,
0: 쓰이고
1: 네, 네, 네.
0: 뭐 액세서리도 신경이
1: 그렇죠.
0: 쓰인단 말이죠.
1: 네, 네, 네.
0: 그렇게 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예쁜 거 보면 와 저거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이제 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그게 예뻐서 원해서 하는 건지 나한테 필요해서 사는 건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근데 어렸을 적부터
1: 네.
0: 이게 진짜로 여기다 돈을 쓰는 게 맞을까 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습관과 부모의 그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이미 아 내가 원해서 아니면 예뻐서 저게 참 좋아 보이니까 신상품이니까 내가 사야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그게 나한테 필요한가? 그게 우선순위일까? 라는 것들에 돈에 대한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1: 아, 그래서 보니까 항상 네. 뭐 세미나를 많이 하시지만
0: 네.
1: 지금 이 주제를 갖고도 이달에 세미나가 있으시다고.
0: 맞아요.
1: 네.
0: 사실 이거 그 샌디에고에서는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1: 네.
0: 이제 면대면 대면으로 했고요.
1: 아.
0: 이제 줌으로.
1: 아, 줌으로.
0: 줌이니까 이제 뭐 어떤 도시에 계시더라도 다 들을 수가
1: 그렇죠.
0: 있죠.
1: 네네.
0: 9월 30일.
1: 아,
0: 마지막입니다.
1: 예, 예, 예.
0: 9월 30일 저녁 7시에 이제 제가 줌으로
1: 아.
0: 저희들이 아이들 백만장자 만들기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1: 아.
0: 세미나를 하는데요.
1: 네.
0: 그 세상의 모든 아이 우리가 하버드는 못 보내요.
1: 네, 네.
0: 어떻게 모든 아이가 하버드를 가겠습니까?
1: 네.
0: 네. 뭐 공부를 못해서라기보다도 하버드는 정원이 있잖아요. 딱 그 사람만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숫자가.
1: 그렇죠.
0: 그런데 저희가 백만장자는 모든 아이를 막 만들 수가 있어요.
1: 야,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0: 네,
1: 사실은.
0: 저희 백만장자 만들어 봅시다.
1: 네네.
0: 그런데 백만장자라도 그냥 돈에 대해서 막 쓰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재정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교육시키고
1: 네.
0: 하는 그런 백만장자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백만장자를
1: 네, 네, 네.
0: 만드는 그런 세미나가 9월 30 요일이 목요일인가요?
1: 아, 수요일입니다.
0: 수요일 죄송합니다.
1: 네, 네, 네,
0: 괜찮습니다. 수요일 9월 30 수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줌 링크나 번호 받으시려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1: 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로 신청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느 나무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면 이 나무는 누군가가 몇 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심은 나무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심어준 나무가 돈나무가 우리 자녀들을 그늘에서 쉬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100불이라도 50불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데 또 아이들에 대해서 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1: 네네.
0: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아무쪼록 꼭 놓치지 마시고 626-827-9599입니다. 626-827-9599. 자, 그런가 하면 9월
0: 네.
1: 역시 또 세미나가 또 풍성하게 많이 있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세미나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죠.
1: 네.
0: 그래서 벌써 이미 많은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세미나가
1: 네.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줌으로 하나 있고요.
1: 30일 날.
0: 네, 그 전에 세미나가
1: 여기 보니까 자녀가 네. 해결 못하는
0: 롱텀 케어가
1: 보니까 이달 14일하고 26일에 14일은 LA 오피스에서
0: 네.
1: 저녁 7시에 진행이 되고
0: 네네 벌써 했습니다.
1: 아,
0: 그리고 26일은
1: 26일 거는 토요일 날 샌디에고 네. 오피스에서 오전 11시에
0: 맞습니다.
1: 진행이 될 예정이네요.
0: 네, 저희 네.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1: 네.
0: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롱텀 케어 우리 자녀들이 사실 롱텀 케어 플랜 해결해 주지 못해요.
1: 네네.
0: 그리고 자녀들한테 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1: 네.
0: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1: 네.
0: 세미나가 토요일
1: 예.
0: 이번 주 토요일에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1: 아, 그러시구나. 그런가 하면 자, 아직도 4% CD에 묻고 계시나요라는 그런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0: 네.
1: 오전 10시 반에
0: 또 샌디에고에서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1: 아.
0: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샌디에고 세미나가 세 번이나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내일 모레죠. 목요일에 오전에 CD와 어뉴이티를 비교하는 세미나.
1: 네네.
0: 토요일에는 롱텀 케어 세미나.
1: 예,
0: 그리고
1: 그렇습니다.
0: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 전부 다 줌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1: 위한
0: 재정관에 대한 세미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제가 뭐 이건 잘은 네. 모르지만 샌디에고 오피스 오픈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0: 지금 3개월.
1: 근데 네. 세미나가 굉장히 샌디에고에 그만큼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는
0: 네.
1: 그만큼 샌디에고에 계시는 분들도
0: 요구가 많다.
1: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0: 맞습니다.
1: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0: 감사합니다. 예. 잘 되고 있고요. 덕분에 네. 샌디에고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재정적인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그동안 많이 좀 약간 사각지대였죠.
1: 네네.
0: 그런데 저희가 오피스를 열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 찾아오시고 세미나에도 많이 와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1: 그 네.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0: 네네.
1: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0: 네.
1: 이 보람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0: 네.
1: 저는 왜냐하면 여러 업종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0: 네네.
1: 굉장히 열정적이고 제가 우리 대표님을 만나면
0: 네.
1: 다른 분에 비해서 항상 느끼는 건
0: 네.
1: 열정이 너무 살아있다는 거. 전 그거
0: 감사합니다.
1: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더욱 방송하다가 어떤 분들은 저도 좀 기운이 안 날 때가 솔직히 있어요. 누굴 떠나서라도. 근데 항상 이렇게 네. 눈이 반짝거리고 열정이 차 있으셔서
0: 감사합니다.
1: 저도 흥이 나서
0: 네.
1: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아니, 저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막 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점심 먹고 들어오면
1: 그러니까.
0: 약간
1: 딱 고를 시간이잖아요.
0: 약간 식후 이제 좀 졸림도 있는데 딱 앉아 앞에 앉게 되면 제가 이렇게 눈이 번쩍 띄는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에너지를 더 얻는 것 같아요.
0: 진행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예 별 말씀을. 네네. 그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 시간이 가장 하루 중에서
0: 네.
1: 덥고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라서 솔직히 부담은 가요.
0: 운전하실 때 정말 이거 졸리는 시간.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맨날 창문 좀 열라고 그러고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고
0: 네.
1: 그런 편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남은 세미나가 여러분들 24일입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샌디에고 계시는 분들 오전 10시 반에 자 점점 떨어지는 이 CD 이자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황금의 열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시고 26일입니다. 토요일날 11시에는 자녀들이 해결 못하는 나의 롱텀 케어 내 자신의 인생에 준비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자 마지막으로 말일날 9월 30일날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하버드에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정말 꿀맛 같은
0: 네.
1: 그런 그 세미나 줌으로 하니까 어디에 계시던 간에 가족이 함께
0: 네.
1: 아이들도 같이 듣게 해서
0: 아이들도 같이 들으면 너무
1: 그래서
0: 좋죠.
1: 그래서 야 네. 이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하면은 다 못 알아들어도
0: 네.
1: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0: 자,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드릴까요?
1: 네네.
0: 네. 저희 혹시라도 줌이라든지 자세한
1: 네.
0: 정보 세미나에 대해서 다시 날짜 요일 같은 거 다시 듣고 싶으시면
1: 네.
0: 제 전화번호예요.
1: 네네.
0: 626
1: 네.
0: 827에
1: 네.
0: 9599번
1: 네.
0: 626827에 959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앞으로 30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문선영 대표님과 함께 또 세미나 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인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줌 미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626827에 9599 잊지 마시고 바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0: 네.
1: 나오셔서.
0: 감사합니다.
1: 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6: 부에나팍 로스코 호텔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골프도 즐기고
6: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6: 888-847-3098 888-847-3098
7: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 네, 순철님 함께하고 계시죠? 내가 만일. 여러분, 이 노래와 함께 이런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만일 슈퍼맨이라면.

네, 안치환의 내가 만일 함께 했습니다. 모든 노래 중에서 이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는 유난히 어렸을 때 호기심을 좀 자극하기도 하고 또 혼자서 이런 상상도 많이 해보잖아요. 아유, 내가 만일 그때 그랬다면, 내가 만일 뭐라면, 내가 만일 이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물론 어떤 때는 좀 황당무계한 생각이지만 이제 그 유사히 그 SF 영화 같은 거 멋진 거 보고 나면 아 내가 그 주인공이었다면 좀 하늘을 날랐다면 뭐 내가 새야되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 환절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며칠 이제 덥긴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좀 쌀쌀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강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생강이라는 것 자체가 야채 중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게 각종 음식에 특히 비린내 잡는 데는 생강만한 게 없죠. 모든 생선이나 어떤 부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꽁치통조림 가지고 뭐 찌개 같은 거 끓일 때도 생강을 넣어서 비린내를 잡아주곤 하는데 그런가 하면 뭐 꿀에 달여가지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차로도 먹는데 의외로 생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몸에 좋은 그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메스꺼울 때도 굉장히 구역질을 선호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옛날에 약재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 공복 혈당에도 감소가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혈당 대사를 돕는 그런 역할도 한다네요. 그런가 하면 자 이 다이어트 효과도 있대요. 생강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허리둘레가 주는 그런 놀라운 결과도 나왔고 그런가 하면 또 염증 수치가 감소가 돼서 옛날에 또 어떤 분들은 생강을 이렇게 몸에 바르고 염증 같은 건 알 때 왜냐하면 옛날엔 약이 귀할 때니까 정말 대단하게 흔히 볼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 몸에 좋은 거니까 특히 다른 것보다 이 꿀에 재워가지고 이 차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고 목에도 좋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서부터 생강차를 좀 열심히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추억으로 가겠습니다. 추억의 보따리 강문경입니다.

0: 네, 강문경의 추억 한보따리, 추억만 한보따리입니다.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추억만 한보따리씩은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는데 좀 빡빡해서 그 추억의 보따리를 잘 풀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만큼은 그 추억의 보따리를 좀 다 풀어서 추억을 좀 많이 회상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맨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네,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오늘은 김동욱의 음성으로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세인트님, 아, 메리 추석이에요. 우리 라빈 고니비니의 좌우충돌 시간에는 2부에서 내 생에 억울했던 순간들 이야기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했던 사연 저희 고니와 비니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2: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7: 화로로 간다.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아주 멋지게 바이올린 연주와 곁들인 색소폰 소리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지금 뭐 밖에는 조금 무더운 날씨이기도 하고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좀 낙엽을 시원하게 떨어뜨리게 하는 마음에서 선곡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안꼬님 알찬 방송 알찬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도 즐겁게 함께해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편안하게 함께 하신다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고니와 비니의 좌충우돌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비니 씨와 함께 옛날에 좀 겪었던 억울한 일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와서 억울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 좀 추억을 더듬어 보는 신문고 같은 그런 얘기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억울하셨던 분들 있으면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같이 위로하고 좀 풀어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합리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7: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6: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7: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6: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7: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6: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7: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6: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거요.
1: 네.
0: 우리 라빈 씨가 또 만들어준
1: 선물로.
0: 거예요. 오늘 두 개 만들어줬는데 네. 이것도 더 좋아요. 이거 들어봐야 돼요. 아싸!

0: 야.
1: 너무 이렇게 착 와닿죠?
0: 아니 그냥 감겨 이거는.
1: 아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였어요. 애정을 갖고.
0: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1: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도 되나?
1: 풀어주시죠. 궁금해요.
0: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비니 씨가
1: 제 얘기 먼저요?
0: 네, 드디어 여러분 방송계에 이제 본인의 단독 프로로 네. 진출하게 됐습니다. 오!
1: 빰빠라빰!
0: 잠깐만 이거 한번 더 틀어야 돼. 아싸! 하하! 축하합니다.

0: 제가 고니 씨 라디오는 내 친구 뺏는 줄 알잖아요.
1: 아니야.
0: 이렇게 나오니까
1: 이거하고는 다르고.
0: 네.
1: 정말 겁나게 축하할 일이고.
0: Congratulations. 예. 그거 들어줘야죠.
1: 여러분 그 얘기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1일서부터 약간의 네. 부분적인
0: 맞습니다.
1: 개편이 있어요.
0: 네네.
1: 뭐 특별한 건 아니고.
0: 조금.
1: 일단 우리 비니 씨가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0: 네.
1: 이름을 걸고
0: 네.
1: 토크박스.
0: 토크박스. 예. 네. 맞아요.
1: 매일 1시부터
0: 1시부터 2시.
1: 2시까지
0: 네.
1: 여러분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말에만 뵙다가
0: 네.
1: 아마 굉장히 기대하실 거예요.
0: 너무
1: 아이고,
0: 설레요.
1: 우리 안꼬님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약간 변동이 있어서
0: 네.
1: 저는 이제 3시부터 5시가 아니고 4시부터 5시까지
0: 네.
1: 1시간만 딱 여러분의 가장 하루 중에서 지치는
0: 맞아요.
1: 시간을 책임지게 됩니다.
0: 네.
1: 오히려 시간이 1시간 줄은 것 같지만 더 무게감은 더한
0: 맞아요.
1: 게
0: 맞아요.
1: 3시보다 4시, 5시가 시계가 제일 안 가는 때예요. 왜냐하면 5시가 돼야 집에 가는데
0: 네. 3시, 그 시간 너무 지루해.
1: 보통 한 3시 50분서부터 시계를 보기 시작해요.
0: 네.
1: 네. 그래서
0: 네.
1: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맡았고
0: 네.
1: 더더군다나 또 하나 난 건 이제 11월 썸머타임이 되면
0: 그렇죠.
1: 내심은 깜깜해져요.
0: 네.
1: 저는 밤사나이 아닙니까?
0: 아주 네. 그냥
1: 느끼한
0: 시간대 아주 잘 맡으셨어요.
1: 네, 여러분
0: 네.
1: 그래서
0: 축하드립니다.
1: 우리 드디어 비니 씨와 잠깐 아쉬운 이별을 하지만
0: 네.
1: 또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그래요.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거고
0: 네.
1: 헤어지기 위해서 만난다는 게 있으니까
0: 제가 어느 순간 불쑥 들어올 수 있어요. 4시에
1: 그럼요.
0: 네.
1: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0: 네.
1: 10월 1일서부터 기약하셨다가 1시부터 2시까지 압도적으로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네, 압도적으로
0: 잘해볼게요. 네,
1: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네.
1: 자, 그래서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0: 네.
1: 사실 인생 살면서 억울했던 일들이 참 많았을
0: 있잖아요.
1: 텐데.
0: 있잖아요. 그게 남한테 얘기 못했던 순간도 있고.
1: 그렇죠.
0: 네.
1: 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0: 네.
1: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
0: 네네. 네.
1: 우리 통계님이 저 멀리 대구에서.
0: 네.
1: 고등학교 때
0: 네.
1: 학년 선생님이
0: 네.
1: 담채로 엎드려 뻗쳐 해놓고 밀대로 그러니까
0: 그
1: 마대자로
0: 네.
1: 때리다가
0: 네.
1: 30명 정도 때리다가 힘들었는지
0: 세상에
1: 제 차례에는 내일 엄마 모시고라 해서
0: 네.
1: 진짜 억울했던 기억이
0: 아, 뭐 안 맞아서 억울하신 거예요?
1: 네. 아니 엄마를 모시고라 그래가지고 더 혼난 거지.
0: 아 그냥 매로 맞았고 끝내면 되는데.
1: 우리 안꼬님은
0: 네.
1: 어릴 때 대가족이라 아껴둔 간식이 사라져서 안 먹고
0: 속상해.
1: 범인을 못 잡았다고.
0: 아이고.
1: 아.
0: 심증은 갔는데.
1: 용의자가 너무 많아서.
0: 너무 많지.
1: 아직까지는 미제 사건.
0: 콕 집을 수도 없고.
1: 예.
0: 근데 이 억울한 사건들이요.
1: 네.
0: 학창시절에
1: 네.
0: 유달리 많은 것 같아요.
1: 굉장히 많았어요.
0: 네.
1: 예.
0: 저는 진짜 억울했던 사연이 뭐였냐면요.
1: 네.
0: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이제 예민할 때잖아요. 사춘기고
1: 그렇지,
0: 이제 예민할
1: 그렇지.
0: 때인데 저희 이제 반장이 뭐 애들이 쉬는 시간에는 막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지 혼자 막 공부하는 척 하다가 저기서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책상을 막 손으로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반장은 항상 선생님들이 예뻐하잖아요. 공부도
1: 그렇죠.
0: 잘하고
1: 예,
0: 하니까.
1: 예, 예.
0: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체육 시간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 우리 반장을 니네가 뭔데 이렇게 괴롭히냐. 다들 체육관에 모여라. 그러고 저희도 다 엎드려 뻗쳐를 시킨 거예요. 저희는 그냥 여학교였는데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진짜 그게 15살, 15살, 15살 그때 기억이 제가 아직도 지금 너무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 뻗쳐를 받다가 엎드려 뻗쳐 잘 하지도 못하고 엎드려 뻗쳐를 하다가 할 말이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아니 쟤도 같이 떠들고 같이 그랬는데 선생님 오니까 갑자기 조용히 하시라고
1: 네,
0: 책상을
1: 네,
0: 쳤는데
1: 네.
0: 왜 쟤는 벌 안 받고 우리만 벌을 받냐고. 그러니까
1: 그랬구나.
0: 다른 친구들은 막 고소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막 그때 제가 진선여중 다닌다고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너 앞으로 별명을 진선여중의 밴드부라고 하라고 이렇게 애가 어린애가 그냥 따박따박 선생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든다고.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쟤도 벌 같이 받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반장도 벌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물 시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물 시간에 책상을 이렇게 앞뒤로 놓고 같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저랑 걔랑 같이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또 미안한지. 하여튼 제 일생일 때 그거는 가장 억울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랬구나.
0: 네.
1: 저는 고등학교 때
0: 또 학생 시절이죠.
1: 경찰서까지 갔던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0: 왜요?
1: 주로 이제 우리가 소풍을 다니면
0: 네.
1: 중고등학교 때는 무슨 능을 많이 가요.
0: 네네 맞아요.
1: 뭐 동구능, 서호능.
0: 네. 저희 선정능.
1: 네. 그래서 능을 갔는데
0: 네.
1: 자 소풍을 갔어요. 재밌게
0: 네.
1: 놀았어요.
0: 네.
1: 그런데
0: 네.
1: 마침 또 이제 소풍을 가면 같은 날 여러 학교가 모이는 경우가
0: 네.
1: 있어요.
0: 네.
1: 남자들의 관심사는 여학교죠.
0: 네.
1: 여학교하고 같이 간 것까지는 놓은데
0: 네.
1: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0: 아~
1: 여자 학생들이 조금 저희 남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0: 때렸어요?
1: 네. 저는
0: 여학생을요?
1: 나중에 들었는데
0: 네.
1: 그래서 경찰까지 왔어요.
0: 어머머머 웬일이에요.
1: 그랬는데
0: 네.
1: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0: 네.
1: 친구들하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0: 네.
1: 갑자기 뒷목을 붙잡힌 거예요.
0: 어머머머.
1: 너 이리 와. 경찰이.
0: 그러니까
1: 왜 그래요?
0: 황태지.
1: 아니 너 네가 범인이잖아. 그리고 잡혀간 거예요.
0: 어머머.
1: 그래가지고 그 경찰차에 타고
0: 네.
1: 그 동네 파출소에 일단 간 거예요.
0: 네.
1: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 거기에 이제 멤버 가담했던
0: 네.
1: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날 보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친구니까
0: 네.
1: 같은 학교에도 모르는 친구니까.
0: 네.
1: 그래서 난 아니라고. 근데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는 거야.
0: 왜 끌렸어요 거기를.
1: 근데 여자들이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중에 네? 두 명 네? 정도가 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0: 왜 그랬을까요?
1: 난 본 적이 없는 세상에요.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어요.
0: 진짜 억울하셨겠다.
1: 그런데
0: 왜 그랬지?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0: 네.
1: 저희 학교에 그 찐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0: 남자요?
1: 예.
0: 네.
1: 이제 목이 짧아서 찐빵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로 치면 일진이었던 거야. 멤버야.
0: 네.
1: 근데 저하고 비슷하진 않은데 등치가 좀 제가
0: 아~
1: 고등학교 때는 한 등치 했어요.
0: 주셨다고 그랬죠.
1: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0: 네.
1: 한 90kg 정도 나가고 키가 1m 60밖에 안 됐어. 키도 안 컸어.
0: 안 컸어요.
1: 그런데
0: 네.
1: 근데 저는 뭐 황당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해야겠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0: 네.
1: 그 중에 한 여자가
0: 네.
1: 자. 교복을 입으면
0: 네 이름표 있잖아요.
1: 아니 안에다가 이렇게 러닝셔츠를 입든지 티셔츠를 입든지 주로 그래요.
0: 네네.
1: 제가 그날 흰 러닝셔츠를 입었어요.
0: 네네네.
1: 그 중에 하나가 쟤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0: 그때서야
1: 우연히 이렇게 씨름하다가 이쪽 그 단추가 하나 떨어지는 바람에
0: 네.
1: 이 안에가 보인 거야.
0: 네.
1: 난 하얀 걸 입었거든.
0: 네.
1: 그 친구는 빨간 걸 입었대.
0: 아 진짜 네. 일진이니까 빨간 걸 입었구나.
1: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거 참 웃지 못할 얘기 중에
0: 네.
1: 걔보다 훨씬 잘 생겼대는 거야. 여자들이
0: 그건
1: 눈이
0: 진심이지.
1: 여자들이 눈이 있어가지고
0: 아유 시력이 좋았네. 네.
1: 근데
0: 네.
1: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요.
0: 그 와중에 아유 철딱선이 아유 정말.
1: 그래서
0: 네.
1: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이제 그 신원조회 일종의
0: 네.
1: 집전화 대라.
0: 네.
1: 그래서 집 어디고
0: 네,
1: 그다음에
0: 네.
1: 다 풀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나왔던
0: 보호자가 와야 되잖아요.
1: 아니 전화로 해결이 됐죠. 전 잘못이 없으니까 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0: 진짜 무고한데.
1: 네. 그래서 제가 더 재밌는 얘기 마지막으로.
0: 네.
1: 그 나를 이렇게 아니라고 네. 했던 여자.
0: 사귀었어요?
1: 아니요.
0: 네.
1: 저 혹시 이름 좀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0: 빵이라도 먹죠. 단팥빵이라도.

0: 우리 형 입으로 쪽쪽 빨래 들어갔다고 정말 억울해서 목이 다 시도록 울었다고.
1: 어린 나이에 짜증나서
0: 거기다가 우니까 시끄럽다고 머리까지 때렸다고. 정말 이중으로 너무 억울하다.
1: 아 진짜 형 나빴어요.
0: 네. 아 그렇구나.
1: 애기 걸 뺏어먹냐.
0: 네, 우리 통계님. 네. 병원이나 대중교통 버스 같은 데서 아이들이 울면 엄마들이 저보고 저 아저씨가 이놈 한다고 험 그러면 더 울어서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1: 저 아저씨가 이놈 한다고.
0: 그럼요.
1: 그런 그리고 애들이 경우 더 많죠. 무서우니까 더 울죠.
0: 네. 아마 그
1: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본인은
0: 아까 저희 사실 제가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네. 그 라디오 서울 그 우리 저 데스크에 있는
1: 엔지니어요?
0: 아니 아까 누구요? 우리 저 언니
1: 아 네네네 예,
0: 학교 때 억울했던 거
1: 맞아요.
0: 미션 스쿨이라서
1: 네
0: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가서 예배를 받는데
1: 네
0: 맨 뒤에서 찬송가를 도로도로
1: 부르다가
0: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서
1: 너무 신났다 그랬어요.
0: 너무 신났다고 그랬죠. 네. 그런 일도 네. 있었고
1: 네. 또 그러다가 머리 잡혔다고
0: 지리 선생님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해서
1: 좋아했다가 네.
0: 예, 네. 그랬던 일도
1: 선생님
0: 생기고.
1: 제가 졸업할 때만 기다려주세요 예. 그랬다가 출석부를 맞으셨다고
0: 대가리 두들겨 맞고 옛날엔 출석부를 이렇게 세워서
1: 그러니까요.
0: 그걸로 때렸어요.
1: 왜 그렇게 때려요.
0: 그리고 아마 여학생들은 주로 자루 맞았을 텐데.
1: 그러니까 이 자를 이 세워가지고
0: 세워서.
1: 세로로 네. 여기 손 여기 이렇게 뼈 마디마디를
0: 네.
1: 아니 때리면서도 자기네들도 아프다는 생각 안 할까요? 아, 왜 때리지?
0: 남자들은요.
1: 네.
0: 드럼 스틱 드럼체.
1: 걔는 이게
0: 그걸로
1: 뭉툭하잖아요.
0: 손등을 맞았어요.
1: 아우 세상에.
0: 네. 그런가 하면
1: 네.
0: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그 차력을 하시는
1: 차력.
0: 네? 차력사가 심지어. 계셨는데
1: 네.
0: 그분이 또 사모님이 학교 앞에서 약방을 겨냥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꿀밤을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1: 네.
0: 이렇게 그 차력같이 때려요.
1: 어머머머머머.
0: 경상도 분인데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이영곤이니까 말 안 들으면 이영곤이 나와라 그러고 해가지고 이건 대꿀밤이다 그러고 딱 때렸는데 한 친구를 잘못 때려서
1: 차력사니까
0: 이 숨골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1: 세상에.
0: 그래서 약방 가서 약 치료했던
1: 그
0: 그런
1: 와이프가 하는 약방 가서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네. 때리고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1: 부인이 이제 치료해주고
0: 아 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
1: 아니 근데 지금 고니 씨 이렇게 꿀밤 손가락 하는데 아주 자세가 제대로 잡히셨네요. 아주 그냥 이렇게 뚝 때리는 게 이렇게 쥐어 박는다 그러죠.
0: 아니 왜 했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1: 네.
0: 이렇게 그 이마 맞기를 그 딱밤 맞기
1: 어.
0: 그걸 많이 했었어요.
1: 그 진짜 혹나요. 이거 빨개지고
0: 예. 예. 아,
1: 우리 억울한 사연들도 올라오나요?
0: 통계님은 다양하게 맞으셨네. 검도체 그 다음에 당구 큐대 그 다음에 오동나무로 또 맞았대.
1: 오동나무?
0: 아주 센 거는 오동나무.
1: 오동나무가 진짜
0: 안
1: 세다.
0: 부러지죠.
1: 그러니까요.
0: 네, 중고등학교 때.
1: 진짜.
0: 근데
1: 네.
0: 저희 때는 굉장히 남자인데 많이 맞고 자랐어요.
1: 네.
0: 왜 그런가 하니 학교 반에서 누가 뭘 잃어버리잖아요.
1: 네.
0: 그 일단
1: 단체기압 받잖아요.
0: 그 위학년이
1: 네.
0: 선도라고 있죠. 선도부장이라고.
1: 네.
0: 문 다 잠그고
1: 네.
0: 그러니까 범인이 나올 때까지 돌아가면서
1: 봐.
0: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그 범인이 마음이 아파서 할 수 없이 자수하게 만드는 거죠. 안 나오면 돌아가면서 계속 맞아요.
1: 그러니까 남학교는 더 많이 맞았겠어요.
0: 그래가지고 집에
1: 네.
0: 가면 이제 피멍이 들고 누구나 그런 경험은 그러니까 뭐 친구끼리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1: 네.
0: 뭐 선생님은 뭐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맞았고
1: 진짜
0: 네. 그리고 학교마다 그 악동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1: 있어요.
0: 좀 못 살게 굴고 유난히 네.
1: 괜히 이렇게 막 시계 풀면서.
0: 네, 네. 그럼요. 시계 항상 풀고.
1: 일단 위압감이 들잖아요.
0: 근데 여자는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
1: 저희도
0: 않지 않나요?
1: 저희도 선생님이 저는 중학교 아니고 6학년 때 선생님이 시계 한번 풀렀어요. 저희도.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긴 남학생을 때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진짜 아직 그 친구 이름들 기억하는데 얘가 좀 잘생겼는데 공부 못하고 조금 까불락까불락 됐기는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계를 풀르더니 그냥 뭐 이딴 놈이 다 있냐 그러면서 막 때리는데 진짜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팠죠.
0: 우리 순철님은 또 잘 안 맞으셨나 봐. 통계님은 맞고만 지냈나 봐요. 몸은 단단하겠네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1: 맷집 좋으시겠네요.
0: 그러니까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1: 진짜.
0: 그래서
1: 그게, 네 진짜
0: 근데,
1: 억울한 일들.
0: 자, 뭐 지금 여기는 LA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LA 오셔서 억울한 일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1: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네. 제가 그때 학창 시절이 너무 강했나 봐요. 그렇게 막 억울한 일은
0: 왜냐하면 네. 미국이란 데는 일단은 그
1: 폭력은 안 되니까
0: 아니 영어를 못 하니까
1: 맞아요. 아, 말 안 해.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일하시고 돈 못 받은 적도 있고
1: 네.
0: 또 뭐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1: 그거는 진짜
0: 그것도 사실 인생의 억울한 일 중에
1: 그거는 분한 거죠.
0: 한한 거 있죠. 예.
1: 원통하고 진짜 그냥 분통 터지는 일인 거지.
0: 네.
1: 아니 근데 억울함의 진짜 최고봉은 우리 고니 씨인 것 같으네요.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신 거.
0: 저는 살면서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1: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근데 소풍 갔다가.
0: 아 저는 제일 제가 인상 깊은 게 그 와중에 또 얼굴 좀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게 전도 기분이 좋았던
1: 또
0: 거야.
1: 철없이 또 좋대 또.
0: 그러니까요. 얼마나 웃어. 철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1: 그러니까 순수하시네요.
0: 왜냐하면 그때는
1: 아기다 아기.
0: 아 제가 혹시 말씀 그때는 제가 가발을 쓰고 다니지.
1: 어머야.
0: 저희 그 고등학교 때는
1: 네.
0: 가발이 유행이라서 혹시 서울 사셨어요?
1: 네, 저 서울 살았죠.
0: 서울 살면 네. 퇴계를 보면 옛날에 스카라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1: 네.
0: 극장 중에.
1: 아니 근데 고등학생 가발 왜 써요? 그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0: 왜냐면
1: 네.
0: 저녁에 놀러 가려면
1: 아하.
0: 머리가 짧으면 안 되는 거예요.
1: 가방 속에 넣어가지.
0: 그래서
1: 네.
0: 스카라 극장 앞에 가면 가발집이 큰 게 두 개가 있었어요.
1: 아.
0: 당시 돈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벌써 한 50년 전에
1: 네네.
0: 3,000원 정도면 가발을 살 수 있었어요.
1: 비싼 거 아니에요?
0: 비싼 거죠.
1: 네.
0: 근데
1: 네.
0: 6,000원을 주면 인모를 살 수 있었어.
1: 네.
0: 가마가 진짜 같은 거.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1: 네.
0: 길어요 머리가. 미장원 가서
1: 저 지금 상상하는 중이에요.
0: 미장원 가서 고데를 하고 카트를 멋있게 해가지고
1: 나한테 맞게끔
0: 그다음에 네. 가발 박스가 있어요.
1: 네,
0: 사람
1: 네.
0: 머리통 같이 돼서
1: 네.
0: 이렇게 흐트러질까 봐
1: 네, 네.
0: 거기 딱 모셔가지고 집에 놔뒀다가
1: 네.
0: 저녁에 딱 그걸 쓰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이 부속물이 좀 필요해요. 대학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1: 네.
0: 대학 바지를 구입을 합니다.
1: 아~
0: 근데
1: 네.
0: 너무 센 대학이면 들통이 나니까
1: 네네, 약간,
0: 뭐 적당한데
1: 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딱 달고
1: 네.
0: 이제 신촌에 있는 우산 속 같은 클럽 가서 신나게 노는 거지.
1: 그 가발 아직도 있어요?
0: 이제 버렸죠.
1: 아,
0: 그 당시 그래도 한 졸업할 때까지는 잘 사용했어요.
1: 그 가지고 계셨으면
0: 예.
1: 올해 할로윈 때 쓰고 오시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0: 우리 순철님 또 가발집 기억난다고. 그 당시에는
1: 네.
0: 가발 쓰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규제가 많으니까
1: 네.
0: 그랬던 그런 추억도 있었
1: 가발 속에 머리 가렵지 않아요?
0: 뭐 참아야죠. 땀나고
1: 잠깐이니까.
0: 네, 그래야 뭐 어쨌든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철없던 시절에 다 추억들이 졌던 것 같아요. 네.
1: 그 노래 있는데 뭐였죠? 철없는 마음으로
0: 철없던 사람 홍수철 씨가 그거.
1: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0: 이제는 그만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1: 오늘 아주 흥이 그냥 네. 맥스로 올라오셨어요.
0: 아니 뭐 이제 뭐 네. 왜냐하면 화요일이 특히 여러분들이 네. 많이 지치시는 날이라서
1: 은근히
0: 화요일은 좀 이렇게 제가 절에도 좀 기운 나게 해야
1: 네.
0: 그리고 우리 또 비니 씨하고 좌충우돌 하다고 우리는 얼로 튀어갈지 모르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좌충우돌 진짜 잘 지어주셔서 네.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0: 네.
1: 아 진짜 억울했던 일 또 네. 뭐가 그게 생각이 그게 파딱파딱 안 나는 거 보면 그렇게 억울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분통 터질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자꾸 또 학생 때도 그때도 보면 자꾸 뭐 훔쳐갔다고 그런 얘기들도 또 하죠.
0: 그렇죠.
1: 네. 네. 뭐 다들 이제 체육 시간에 애들 다 체육하러 나가는데 내가 주번이야. 나는 교실에 있어.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가 없어졌대.
0: 꼭 없어지더라고.
1: 네.
0: 그게
1: 그리고 막 혼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엄한 데서 나오는 거죠. 꼭 그런 일도 있고.
0: 그래서 뭐 그때는 사실 그 귀중품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뭐 시계나
1: 애들 시계죠 뭐. 그리고
0: 그다음에
1: 샤프 새로 산 거.
0: 그렇죠.
1: 네.
0: 그다음에 고급 만년필.
1: 그러니까요.
0: 뭐 그런 것들이 네. 귀중품이었죠. 귀중품.
1: 꼭 없어졌다 그러고 뭐 이제 우리는 육성회비 내니까 또 뭐 육성회비.
0: 네.
1: 네. 그런 거 뭐 없어졌다고
0: 그런 사고들이 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두들겨 맞았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글쎄요 오히려 그 저 같은 경우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가 훨씬 더 험난한 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크게 그런 기억은 없는데
1: 네.
0: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하여간 뭐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고로운 생활을 많이 했어요.
1: 괜히 막 형들한테 불려가서 막 맞고 네. 그랬어요.
0: 네, 네, 맞고.
1: 진짜요.
0: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방송에서 고백할 일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담배를 폈었어요.
1: 저번에 얘기했던 그 어디 놀러 가는 네. 기차 그 칸에서도 네, 피시고.
0: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네. 그 휴식 시간이 10분 정도 있으니까
1: 네.
0: 그때 화장실 가서 이제 담배 피느라고.
1: 근데 화장실 가서 담배 피면 걸리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0: 어, 망보는 친구가 있고 다 있어요.
1: 그 연기는 어쩔 거야?
0: 연기는 바깥으로 하는데 네. 뭐 아는데 눈 감아 준 적도 있고.
1: 네.
0: 근데 이제 문제가
1: 네.
0: 거기도 이제 그 어떤 서열이 있어서
1: 어.
0: 선배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는 찌그러져서
1: 못 펴.
0: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1: 네.
0: 담배 한 대를 한 세 모금에 끝나야 되니까
1: 네. 어지럽겠어요.
0: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고 쓰러질 정도예요. 한 번에 이만큼씩 빨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러면 어떤 때는 막 그래가지고
1: 네.
0: 막 숨도 못 쉬고 삥삥삥삥 돌아요.
1: 진짜. 네.
0: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1: 그러니까.
0: 아,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지금은 추억이지만 그때는 참 진짜.
0: 그래가지고.
1: 험난하네요.
0: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학교 앞에 있는 항상 만화 가게가 있어요.
1: 네.
0: 거기 가면 이제 편안하게 담배를.
1: 아니 근데 담배 피고 오면 그 냄새는 또 어떻게 해요?
0: 아 냄새까지는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업할 때는.
1: 아 선생님이 뭐. 몰라요?
0: 네. 근데 이제 가끔.
1: 네.
0: 아 이제 정기적으로
1: 네.
0: 선생님이 와서 손 내놓으라고 그러지. 손 담배 냄새 날까 봐.
1: 네. 네.
0: 그래서 저희는 또
1: 그럼 또 맞고
0: 항상 하얀 목장갑을 끼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1: 치밀하네 애들이요.
0: 왜냐하면 목장갑을 끼면 이렇게
1: 하얀 배지.
0: 면장갑 말고
1: 네.
0: 이렇게 목장갑 일할 때 쓰는 거 있어요.
1: 이사갈 때 쓰는 장갑.
0: 네.
1: 네.
0: 그래야 두꺼워서 냄새가 안 나니까. 아~ 나름대로 저희도 진화를
1: 그러네요.
0: 했었죠.
1: 네. 생각도 못했네 그거는요.
0: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라이터 이런 게 없으니까
1: 그럼 어떻게 해요?
0: 벨트 안에다가
1: 네.
0: 성냥 그 이렇게 불 붙이는 데 있죠? 성냥 안에 그 황
1: 네, 네.
0: 그걸 안에다가 이렇게 본드로 붙여오고 성냥 게임만 따라 갖고 와서 거기서 불을 붙여.
1: 아유 얘들아 그 머리로 공부를 해라.
0: 에, 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1: 진짜 예. 머리 많이 썼네요.
0: 그런가 하면
1: 네.
0: 또 기억나는 게 뭐 억울한 건 아니지만
1: 네.
0: 중고등학교 때 보통 이제 중간고사에서 실기 시험을 많이 봅니다.
1: 네,
0: 노래를
1: 네.
0: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1: 네.
0: 그 당시에 저는 그 잘 모르시지만 세부홍이란 그룹이
1: 세부홍?
0: 예,
1: 네.
0: 노래 중에 호수에 잠긴 달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호수에 잠긴 달은
1: 달,
0: 옛날에는
1: 달?
0: 예,
1: 네.
0: 옛날에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창법이
1: 네, 네.
0: 김정구 선생님도
1: 네.
0: 도망가
1: 도망가
0: 네.
1: 앞에 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아 도망
0: 그랬는데
1: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가곡으로 고향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1: 고향.
0: 그 노래가
1: 네.
0: 꽃 피는 봄 4월 돌아오면 그런 내용인데
1: 네.
0: 그걸 제가 멋지게 한다고 꽃 피는 봄 4월 도 이러니까 뒤에서 그냥 몸둥이가 팍 나오더니 야.
1: 가곡을 가요처럼 불러서 그런 거예요?
0: 뽕짝으로 운다 이거죠.
1: 아 뽕짝으로. 그냥 이렇게 뽕짝 한 것 같은데?
0: 억울하게 맞았죠. 어쨌든
1: 간에. 그 좀 억울했다.
0: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1: 가곡을 감히. 네,
0: 그랬던 억울한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래 창법들이 다 그랬어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그 전에 또 이제 딴 데로 빠져갔지만 60년대 50년대
1: 또 시작이야.
0: 우리 얘기하는 가요 무대 버전으로 가면 이 아 발음보다 오 이렇게
1: 오?
0: 예.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허공이란 노래를 부르면
1: 네.
0: 조용필이 부른
1: 꿈이었다고
0: 우리는 그냥 꿈이었다
1: 네.
0: 고잖아요.
1: 네.
0: 근데 고가 아니고 고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1: 그러니까 단어 하나 더 넣어요.
0: 노래를 부르면 꿈이었다고 이렇게 부르는데
1: 네네.
0: 우리 김정구 씨가 부른다면
1: 네네네.
0: 아 꿈이었다고
1: 근데 곡이 조금 더 맛깔났는데
0: 네. 생각나기엔 그 다음에 너무나도 가지고 너무나도 미련이 있나마
1: 나마
0: 가슴 태우며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거대.
1: 그대도 아니야 거대. 네.
0: 그다음 뭐 아 사랑했던 이렇게 하고.
1: 아 어. 진짜 맛깔난데요?
0: 그 중간에 항상 그러고 그 멘트가 들어가요.
1: 아
0: 아니 이 노래는 야. 우리의 후배 조용필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인데 오늘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아 북한 분이세요 그분이?
0: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이북 사투리를 쓰는 분이 많았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북 쪽에서 내려오신 분이 많아서 아, 네. 그랬던.
1: 제가 죄송해요 지금 북한 분이라 그랬네. 고향이 이북이신 분.
0: 아니야 그랬는데. 그런 시절에 아, 네네. 있던 것들이 많아서 당시에 네. 이제 그 좀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요사이 그 조명섭이라는 남자 가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인데
1: 네.
0: 그 당시에 그 추금기 소리를 똑같이
1: 추금기
0: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치고
1: 아, 네.
0: 또 신미래라는 여자 가수도 네. 그 당시 추금기 소리를 그대로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바이브레이션이란 거를 굉장히 뭐 정초는 봄이요 봄은 꿈나라
1: 아니 이렇게 진짜 재밌고 이런 시인지 몰랐어요. 스튜디오만 나가면 너무 샤이샤이하시는데
0: 조용히 있고
1: 여기 스튜디오만 계시면 이 끼를 막 어떻게 못하시나 봐요.
0: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그런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 아니 그게 그냥 듣는 거하고 우리 고니 씨로 듣는 거하고 다르죠. 맛이 다른데
0: 그런
1: 변사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엔딩을 네. 변사로 한번 해주세요. 박수. 예.
0: 자 오늘도 이렇게 좌충우돌 또 그냥 우리 억울했던 얘기 네. 추억이 하고 아마 그렇다면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1: 네.
0: 우리 좌충우돌 아마 마지막으로 일단
1: 아쉬워.
0: 잠시 헤어지는데
1: 잠시, 네.
0: 어쨌든 간에 독립을 축하드리고 네. 다시 한번
1: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 멋진 방송 기대하고 저도 응원할 테니까
1: 많이 이끌어주세요.
0: 네,
1: 아니 빨리 엔딩 변사로 하라니까요.
0: 변사보다
1: 네.
0: 그냥 제일교포로 해보겠습니다.
1: 아, 네네, 좋습니다. 네네. 네. 아. 코를 한번 또 꼭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0: 네. 여러분 미니 씨가 이제 새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마술을 쳐야 우리가 인기를 얻고 안 오네.
1: 네, 안 오네.
0: 정말 방송이 잘 돼야
1: 네.
0: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제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네, 손인호입니다. 우로라 기타줄.

0: 네, 손일호와 함께한 우로라 기타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옛날 노래 한 곡 들어봤고, 아이고 모찌님 샷다문 내리기 전에 그나마 오셨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이렇게 비니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은 또 새롭게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고, 저희 라디오 서울이 이제 10월 1일 정확하게 1일이죠 요일 따지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서부터 약간의 부분적인 개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비니씨가 1시부터 2시까지 토크박스라는 그런 아주 상쾌한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고, 저는 이제 4시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라디오는 내 친구란 이름으로 계속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자, 이제 뭐 그 계절이 다가가고, 제가 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께 새해는 여러분 하루라도 웃는 날이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덕담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잠깐 봄 지나다가 여름에 더워서 아이고 주무시기 힘들었죠 그랬는데, 이제 물론 오늘도 약간 더운 날씨긴 해요. 지금 현재 기온을 봐도요 80도니까 조금 덥죠. 이번 주가 약간 아마 토요일까지는 조금 덥다가 이제 일요일 지나면 좀 나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저녁 온도가 60도대로 65도 66도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시원해졌다는 얘기니까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죠. 아무래도 가을이고, 이제는 뭐 단풍 얘기를 하다가 9월만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이 됩니다. 그럼 좀 있으면 제일 우리의 체감에 와닿는 게 이제 썸머타임 시간이죠. 4시만 되면 껌껌해지는 시간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뭐 금방 땡스기빙, 저는 여러분과 함께 캐롤을 틀어야 되고 겨울음악을 듣고 눈 내리는 그런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로 돌아오다 보니까, 참 아무리 시간이 빨리 가도 올해 1년 동안 나는 뭐하고 살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올 지금 9월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4시부터 5시입니다. 퇴근을 4시 반에 하신다고. 네. 자,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보람있게 매일 2시간씩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가장 보람있게 보내지 않았나 이런 욕심도 많이 부리고, 여러분 또한 뭐 3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좀 지치고 좀 힘이 떨어지는 시간에 저와 함께 있어 주신 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방송 항상 마감할 때는 마지막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멘트를 매일 변함없이 드리는 게, 그렇게라도 해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2: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2: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H님, 마지막 곡은 우리 서운해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어서 그대는 모르시더이다는 내일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도 시간이 훌쩍 가서 마지막 곡은 우리 서운해님이 보내주신 이재은의 아시나요. 이재은 씨는 참고로 원래 탤런트입니다. 제가 특별한 뭐 그 특출난 작품이 없어 설명드리긴 저거한데 그래도 많이 얼굴을 보이는 그래 아주 귀엽게 생긴 탤런트인데 앨범을 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나요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자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지치시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에너지 조금만 남으셨겠지만 힘 조금 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되면 벌써 절반이잖아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저 고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0: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8: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0: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8: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현대인은 효소가 부족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효소가 부족하면 효소가 담당하던 화학 반응이 느려지거나 또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실제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복부 팽만, 설사, 복통 이런 장애가 나타나는 거고요. 대사효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정 물질이 몸에 쌓이거나 필요한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효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네, 출혈이 잘 멎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세포 내 효소가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 DNA, 단백질 합성 등 중요한 생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효소인데요. 그런데 왜 현대인은 효소가 부족할까요? 무엇보다 잘못된 식생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효소는 열을 가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는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취약하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역시 네, 효소 섭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사실 필요한 효소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네, 효소의 양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의 양은 제한돼 있는데요. 20, 30대부터 벌써 줄어들기 시작해서 40대에 한번 크게 낮아지고 60대에 또 급격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아니 양을 좀 줄여도 소화는 예전보다 못해집니다. 여기저기 자꾸 병도 생기고요. 자, 그래서 이 시중에 있는 또 많은 효소 관련 제품들에 눈이 가곤 합니다만 효소 보충제 이렇게 이름 붙인 제품들이 실제로 충분한 양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어쨌든 평소에 식단에서부터 또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채소나 과일 그리고 견과류도 그렇고 매 끼니마다 조금씩은 더해주는 것. 아, 그리고요. 김치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음식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이 나오고 여러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식단에서 바로 찾는 효소 섭취제가 될 수 있겠네요.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9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3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졌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이번 접촉에서 미국 측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마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나섰고, 이란 측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별도 양자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회담이 아주 잘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선택지는 두 가지라며 한쪽은 완전한 파괴이고 다른 쪽은 위대해질 잠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이란 측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이란을 신속히 전멸시키거나 합의를 통해 재건을 돕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며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접촉이 유엔 총회를 무대로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협상 진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경유 수출 금지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경유 수출 금지 제안에 대해 나도 그걸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유 소비자 가격은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에너지 시설 공습이 겹치면서 급등했고 지난 19일 기준으로 갤런당 6달러 50센트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경유를 많이 생산한다며 수출을 막으면 휘발유 가격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잇따라 수출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알래스카의 댄 설리번 의원은 미국산 연료는 미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척 그레슬리 아이오와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주 이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면 금지와 부분 금지 가운데 어느 쪽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커티스 유타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의회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커티스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 척 그레슬리 위원장과 딕 더빈 민주당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외국 이해 관계자들이 대통령 가족과의 관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입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5월 바하마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사흘간의 호화 피로연 비용 일부를 러시아 신흥재벌 우마르 크렘네프가 수십만 달러 규모로 대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네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피로연 비용을 부담하기 직전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커티스 의원은 트럼프 주니어가 외국 정상과의 직접 회동과 연관된 국제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고 가족이 지원하는 가상화폐 사업을 홍보하며 방산 계약에 투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커티스 의원은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헌터 바이든 전 대통령 차남도 의회에 소환해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빈 민주당 간사는 헌터 바이든은 이미 의회에서 증언했지만 트럼프 주니어는 그렇지 않았다며 위원회가 이 사안을 무시하는 것은 은폐에 가담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커티스 의원의 요청을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회기 내 법사위 조사가 실제